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일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시선이 내려놓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도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이 섬김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의 대화에서 내 의견이 맞다고 너무 고집부리거나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들어보고 또 한 번 들어보고요. 아, 내가 이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아, 그리고 내가 이 말이 정말 화가 날 일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양보하고 작은 일이라도요. 기꺼이 섬길 때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참된 겸손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이들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 자기 자신을 좀 더 낮추고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 시선과 맞춰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뜰안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시선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서머 스페셜로 시작할게요.

아멘. 빛으로, 네, 오늘도 오신 예수님,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들어한 8월 12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일부 첫 곡으로, 네,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휴의 찬양이었고요. 우리가 겸손하잖아요. 이 겸손이 참 중요하다라는 건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 높이고 하나님과의 시선에서 좀 멀어지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래, 내가 주님과 시선을 맞춰야지.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도 그 시선이 있기를 원한다.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그런 아침이고요.

아직 조금 흐리긴 합니다. 육아나 8회번님께서 출첵 보내주셨고요. 네, 샬롬, 어제보다 더 시원한 아침입니다. 라고 들어주셨어요. 맞아요. 네. 1595번님, 1595번님이셨네요. 너무 시원해서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라고요. 저도 그래요. 이게 며칠 상간에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시원해지니까, 어머, 뭐지? 네, 좀 깜짝 놀라죠. 2042번 님도 아멘으로 하시면서 들어주셨고요. 육아나 81번 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창문을 열고요. 선풍기도 안 틀고, 이불 덮고, 좀 추우셨죠? 새벽에는. 그렇게 잘 잤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빛으로 오신 예수여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곡,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첵 되시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맞습니다.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두 글자로 여러분들의 출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겸손이라고 이두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즈윌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네, 이 곡이었죠. 빛으로 오신 예수여,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이었습니다. 6182번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한 글자가 달랐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예, 예수여. 이 곡이었죠. 네, 감사합니다라고 6182번님 보내주셨어요. 2667번님, 겸손으로 출첵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서요. 참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죠. 날씨가 이번 주 들어 계속 시원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비가 좀 왔었잖아요. 네. 겸손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같이 받고 있고요. 7411번님, 샬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소서.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요. 주님께 겸손하게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고 있습니다. 겸손. 네. 겸손하면 생각나는 말씀도 좋고요. 찬양도 좋고, 또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아, 이분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십니다라고요.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나목 워십의 찬양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양 들으시면서 겸손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0: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네,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서머 스페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온도도 가을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네요라고요. 6181번님 보내주셨어요. 네, 온도도 겸손하게 낮아지고 있다라고 했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입추가 지나니까 때를 아는 거죠. 온도도, 그래서 날씨도. 내가 낮아질 때가 됐구나 하고 겸손하게 온도를 낮추고 있어요. 감사하네요, 진짜. 네. 오늘 겸손이라는 두 글자로 초책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겸손한 모습이 나오시나요? 나의 가장 겸손한 모습. 저는 이럴 때 겸손해집니다. 라고 한번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이에요. 1072번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겸손하셨습니다. 출근길 출첵하고 갑니다. 지난달에요. 역대급이라 생각했는데 역대급을 뛰어넘는 역대급 나날을 보내느라 그러셨군요. 출첵을 못 남겼어요. 그래도 늘 차에서 극동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우, 바쁘셨군요.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역대급이라 생각했는데 그 역대급에 또 역대급, 그 역대급을 뛰어넘는 역대급이었잖아요. 어떻게 식사는 하고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퇴근길 오며 가면서 이렇게 극동방송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 여유가 좀 생기신 것 같은데요. 출첵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머 스페셜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규 방송이 시작이 되니까요. 또 많이들 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95번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모난 부분이 부서져 나가며 점점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우리가 좀잘 나갈 때. 좀 한창일 때. 젊은 날 사실은 우리의 그 모습, 모난 부분이 보이지가 않죠. 오히려 더 장점으로 막 부각해서 보려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아, 이 모난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 모난 부분을 다듬고 다듬어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살아가야지. 그렇게 인생을 또 한번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이 삶이 더 감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겸손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아, 저는 이럴 때참 겸손해집니다. 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도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많이들 겸손 두 글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923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요.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또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찬양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은혜 찬양 베스트 앨범에 있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양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서머 스페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베이비 메이슨의 옷만 다해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우리 2667번님께서도요, 지금 사연 보내주셨어요. 포항시청 대자물에 가셨네요. 2016 포항시 과수농업인 연찬회가 있다고 네,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사과 농사를 지으시고 있잖아요. 아, 또 가서 또 과수농업인 연찬회 모임도 잘 다녀오시고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장로님이신 것 같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425번님께서도요 보내주셨어요. 겸손의 향기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예전에 신문 기자가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단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만나고 난 이후에 목사님의 그 모습에서 정말 겸손의 향기를 느끼셨다, 그런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우리 하용주 목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겠지만, 가까이에서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전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명한 명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뛰어넘어 이 열방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러브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곡 함께 하시죠.

러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의 드란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겸손이라는 두 글자로 출처 같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겸손, 네, 겸손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들어오셨고요. 1221772번님께서는 저의 잘못된 부분을 누군가가 고치라고 했을 때 가끔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사실 귀에 잘안 들어와요. 그죠?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니,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럴까 하며, 들으려고 하지 않죠. 내 시간이 지나고, 내가 참 부족했구나. 그 뒤에서야 이제 깨닫고요.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 그때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에 들한 일부 끝곡은 목마른 내용은 원웨이 싱어즈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영상을 보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갑니다. 책도 AI가 읽어줍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AI에 의존해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기억조차 AI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AI가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 된 채 살아갑니다. AI로 인한 편리함이 인간 존재 자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진정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읽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상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인지활동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AI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호세 가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바딴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일이고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기도를 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강한 힘이 나를 사로잡는 듯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강하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였습니다. 성막에 대한 그림책을 보면서 성막의 뜰에 있던 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소에 있는 메노라와 진설병과 금향단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위치와 모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인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 성막의 그림책을 보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령한 기운에 사로잡혀 눈물을 쏟으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나를 그 지성소 보좌의 자리에 오라고 하신다는 의미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리스도를 통해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 순간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는 성막을 구성하는 장소에 각각 놓여질 기구들의 크기와 재료 그리고 모양, 놓을 위치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격적인 성막에 대한 강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 명령하신 이유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결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가 유일했습니다. 그 전에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이었고 그 전에 백성들은 돌 경계선 밑에 번제단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시내산이 마치 세 개의 구역이 나뉘어 있는 느낌인데 이것이 바로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을 시내산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제 계속 이 일을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어 이것이 움직이는 시내산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백성 가운데 내려올 수 없었던 이유는 죄와 함께 섞일 수 없는 거룩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소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 결혼 언약은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의 결혼 서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시작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신부와 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누시고

0: 수 있는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고,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막은 하늘의 신랑과 땅의 신부가 만나는 만남의 장막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하였다면 이들이 걸어가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의 여정은 신혼여행이라 할수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이렇게 보면 매우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무조건 고난과 힘든 시간만이 아닌데도 우리는 견디고 또 견디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광야의 여정이 마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 거주의 측면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장소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함께해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광이 이 여정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고난처럼 보여도 그 본질은 달콤한 신혼여행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힘든 것을 힘들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힘들다고 아버지에게 심정을 토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판단하는 자세는 도무지 이 여행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구속의 의미, 토라의 말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어린아이처럼 투정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에 큰 타격을 줄수 있음을 명심합시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정말 집과 같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집의 제일 안방을 생각한다면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함이 있는 방이고 이것은 성막의 지성소입니다. 뜰에 있는 번제단은 음식을 차리는 식탁이라 할수 있고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도 있습니다. 메노라 등잔대의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거실의 등불이 되고 휘장은 사생활 보호와 같은 커튼의 역할을 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만나는 장소이고 친밀함이 있는 장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구절을 봅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원래 에덴에서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시고 시내산에 장막을 짓게 하시는데 하늘의 장막을 본 모양대로 짓게 하심으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려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늘과 하나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55국에 3252번, 255에 3252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가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주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급동방송
6: 써머.

아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약속의 땅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네드란 이브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사랑이 보이시죠?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이들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표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네. 마음은 원이지만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 한번 용기 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 사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문자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요, 세미나 신청합니다라고 링크에 접속하셔서 등록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받아보니까 기도 제목도 다양하고요. 또 참석하게 되는 계기가 간증을 듣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 준비해놓고 있어요. 강사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자이신 최상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저자와의 만남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록이죠. 네.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 기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배운다라기보다는 내가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또 기뻐 받으시는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함께 또 기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세미나라고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또 안내 링크 드리고 있고요. 이미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링크를 접속하셔서 들어오시면은요,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라고도 보내주셨어요. 가족의 건강과 또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세미나에 신청하시는 분들의 사연들은 다양하지만 정말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다 간절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환영합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세미나라고요.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박신화 콰이어의 아버지의 품으로라는 곡, 0346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시죠.

퀴즈. 돌발 서머 퀴즈 준비했어요. 서머 스페셜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찬양 퀴즈 준비했고요. 이 찬양도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곡이에요. 오늘 함께 나눌 곡은 피아워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땡땡 이 두 글자입니다. 네모가 없습니다라는 곡이에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무엇이 없을까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초성 힌트는 히읗과 히읗입니다. 흐흐예요. 우리가 웃을 때 왜 히읗만 두 개로 이렇게 줄여서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히읗 히읗 이 두 글자가 없어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매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곡을 들어보시면은요 정답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잘 들어보시고 히읗 히읗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네모가 없습니다.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피아버십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네모가 없습니다. 히읗히읗 두 글자고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거가 없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어떤 분들이 당첨되셨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네, 이거 하기 전에 빨리 보내세요. 네. 이거 하시기 전에 빨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6446번님, 무더위가 지나간 날 바람이 너무 시원하니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의 날씨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평소에도 바람을 참 좋아하는데, 사계절 중에 왜 좋아하는 계절이 있잖아요. 저는, 글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난 날의 계절을 좋아한다는데, 그래서일까요?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네. 아, 많은 분들 정답들 잘 맞춰주셨고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네모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에 네모가 없습니다. 아멘. 네. 7367번님, 네모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 없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7511번님께서는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 노래 은혜가 넘쳐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있다라고요.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사랑이 뜨란 공개 세미나 지금 많은 분들 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아, 제가 기도 제목을 보고 있는데 참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아이들과 지금 홈스쿨 중인데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기도가 많이 막혀 있어서 돌파하고 싶은 마음에 신청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또 극동방송 방송 광고를 듣고도 신청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가보고 싶어서요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사랑의 뜨라는 좋아해요. 그래서 신청합니다라고도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9913번님 사랑의 뜨라는 또 애청해주는 애청자분이시네요. 아, 어떤 분은 맞아요. 우리 최상우 목사님께서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하셨었어요. 저도 그 간증을 보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그 간증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 포항에서 사랑했드란 방송 청취 중에 저자에 만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싶어요라고요. 5434번님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기도 제목도 이렇게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잘하셨어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서울 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이세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시고요. 이날 오셔서 우리 함께 또 목사님의 간증과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또 기도로 돌파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날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기도의 문제를 풀어주실지 우리가 같이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은혜의 힘입니다라는 찬양을 3100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나요? 이곡 저희가 퀴즈 문제로도 나갔었죠. 네. 이 곡은 이정림 사모님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제가 늦은 출석하는 거 피디님 아시죠?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힘내시기 바랄게요.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0: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네, 2026 나라사랑축제가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리 어린 협창단 오늘 아침에 여수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아유, 예쁘게 또 단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들 기도하고 이렇게 차량 탑승을 하고요. 이제 여수로 떠났습니다. 네. 저도 벌써부터 설레이는 거 있죠. 네. 여수와 익산에서 이틀간 진행되고요. 특별히 목요일과 금요일 7시 반이죠. 저희 극동방송에서요. 라디오로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수와 익산에 가시지는 못해도요. 라디오를 통해서 저희 포항극동방송을 통해서 생생한 현장을 그대로 담아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아마 유튜브로도 중계될 예정이니까요.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라디오로 들어주시고요. 또 유튜브로도 함께 보시면서 또 은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인 만큼 우리 극동방송의 역사도 담은 스토리가 또 뮤지컬 배우와 함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듣기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또 기대해 주시고 현장에 오셔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또 보시고요. 또 거리상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린이합창단, 나라사랑축제를 위해서 여수로 출발했습니다. 0197번님.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후회가 있었지만 그건 저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에는 후회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자모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후회가 없습니다. 1951번님께서도요. 우리 극동 어합 모든 단원들 주를 찬양하는 것에 후회가 없기를 나라 사랑을 위해 출발했어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잘 올려드리고 오길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협창 단원들 안전하게 또 공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포항에서도요 같이 응원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자, 그리고 퀴즈 정답도 발표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뭐죠? 맞아요. 후회가 없습니다. 였습니다. 후회가 정답이었고요.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7367번님 그리고 0197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 다 7로 끝나시나요? 두 분께도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협창단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1951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이번 나라사랑축제 포항 단원들 곡입니다.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저희 포항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죠.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저희 포항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드디어 내일과 모레 여수와 익산에서 펼쳐질 2026 나라사랑 축제. 네. 아우, 무슨 막 그려지는 거 있죠. 저희 포항에서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날 정말 많은 분들이 포항 실내체육관을 가득가득 채워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 은혜의 자리.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저희 극동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로 생중계될 예정이니까요. 저녁 7시 반부터 함께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실시간 유튜브로도 네, 시청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참 좋네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문화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경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는요. 이번에 경주시 청년, 뭐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찬양 문화와 또 다음 세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준비한 찬양단 세미나인데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경주 남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년, 청년, 뭐 청소년 찬양팀 누구나 참석 가능하시고요. 예배 인도자, 교육자분도 포함입니다. 강사로는 데뷔 밴드 대표이신 전영수 목사님이세요. 네. 그리고 저희 극동방송 복음성가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 작사상, PD특별상까지 수상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데뷔 밴드로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죠. 저희 아시겠지만 정말 영남권 지역에서도 활발히 사역하고 계시는 네, 찬양 사역 전문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8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경주 남부교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찬양단이 있어요, 그죠? 열심히 모여서 연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정말 귀한 찬양단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도 참 많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또 경주 지역에 있는 우리 각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경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준비한 만큼 아, 내가 우리 교회 찬양단에게 꼭 한번 이 세미나를 좀 소개하고 싶다, 초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으신 분들이 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주 지역의 성시화를 위해서, 경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또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도전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전용수 목사님의 찬양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21회 극동방송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이죠. 아가라는 곡 함께 하시죠.

네, 주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시나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주님의 음성 같고. 아마 그렇게도 느끼고 아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그 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뜰한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아침 준비한 사랑의 뜰안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 문용택 씨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의 옷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한번 살펴볼까요? 28장 4절 말씀,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흉패는 일종의 주머니 같은 거예요. 에봇의 앞가슴에 달려 있습니다. 길이와 넓이가 각각 한 뼘씩 네모반 듯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부착을 해놨습니다. 안에다가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림과 두밈을 넣어놨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제일 위에다가 입는 옷이에요. 일종의 앞치마같이 생겼습니다. 겉옷은 에봇 밑에 받쳐있는 이제 겉옷이지요. 그래서 31절 말씀 보니까 에봇 받침 겉옷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반포 속옷은 자주 속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수놓은 옷을 얘기하는 거죠. 에봇 받침 겉옷의 안에다가 그 속옷을 입었습니다. 관은 대제사장의 머리에다가 쓰는 거고요. 띠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봇 위에다 매는 띠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반포 속옷 위에다 매는 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복장을 일컬어 재차 몰아오신 관이 거룩한 옷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거룩함일까요? 첫째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는 거룩함입니다. 그 옛날 제사장들에게 입히셨던 이 거룩한 복장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입혀주신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의 모든 죄도 거룩한 옷으로 덮여져 있는 줄로 알게 되기를 축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인간적인 본성, 죄와 연약함을 덮은 거룩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 봉사 좀 하라고 그러면 뭐 극구 사양합니다. 아직 연약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다음에 하겠노라 자꾸 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본성을 덮어주셨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므로 부끄러움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담대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장을 만드는 재료는 존귀한 재료예요. 5절 말씀.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개꽃, 배실이니라 그랬어요.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재료와 동일하잖아요. 거기에 금실이 추가됐습니다. 금실은 영광과 존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개꽃, 배실. 청색은 자비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색은 권위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희생과 속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실, 다시 말해 흰색은 순결과 순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색깔에 내포된 모든 의미를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한번 연상해 보시죠. 영광과 존귀, 자비와 사랑, 권위와 위엄, 희생과 속죄, 그리고 순결과 순수. 떠오르는 분이 있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분이십니다. 히브리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옷의 재료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그 옷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고 당신의 인격과 성품을 재료로 하여 우리에게도 그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고결한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영광과 존귀, 자비와 사랑, 권위와 위엄, 희생과 속죄, 그리고 순결과 순수로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주님의 사람답게 살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구합니다. 겉옷 위에 입는 에봇, 앞치마 같은 에봇은 대제사장의 어깨에 걸쳐 입는 거였어요. 어깨 바지 둘을 달아가지고 어깨에 걸쳐 입었습니다. 6절로 8절까지 말씀,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겹건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곳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곳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자는 목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겹건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였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봇의 두 어깨 바지는 뭘 달았을까요? 호마노 보석을 양쪽에 달았습니다. 각기 한 개씩 달았습니다. 보석 위에다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새겨 달았습니다. 보석 한 개 여섯 개씩 두 개 보석에 열두 지파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다 달았습니다. 9절로 12절까지 말씀,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받침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도 여러분이요. 에봇이 제사장의 어깨에 걸쳐있듯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대제사장의 어깨에 걸쳐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어깨에 걸쳐있는 거라고요.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너무 기쁘고 즐거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먹고 말하되 너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잃어버렸던 나를 메고 잃어버렸던 우리를 메고 어깨에 메고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고단했던 인생이 주님 어깨에 올려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찾아져서 주님의 어깨에 들러매진 그 어린 양처럼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처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드립시다. 우리 모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어깨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평안을 누리자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죄란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더하여 모든 나쁜 것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모든 고통, 모든 즐거움, 모든 슬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우리의 모든 나쁜 것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우리의 모든 나쁜 것을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므로 말씀하는 거지 이사야 55장 20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0: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귀한 여러분, 이 예배는 무슨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무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모든 짐을 예수님의 어깨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깨에 그 모든 짐을 맡겨드리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실 리가 없는 거지. 우리가 에봇이라면 에봇의 위치는 너무 분명합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어깨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깨바지라면 어깨바지의 위치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반드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어깨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만호 보석이라면 호만호 보석의 위치가 분명하잖아요. 반드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어깨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의 위치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반드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어깨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어깨에 있지 않고 다른 엉뚱한 데 있다면 우리는 에봇도 아니고 어깨바지도 아니에요. 우리는 호만호 보석도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그곳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어깨에 매달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살자고요. 그 어깨에 매달려 살자고요. 그 어깨에 매달려 살자고요. 따라서 해볼까요? 그 어깨에 매달려. 그 어깨에 매달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깨바지는 에봇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몸에 붙어있게 하는 유일한 끈이었어요. 어깨바지가 없다면 에봇은 대제사장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에 붙어있게 만드는 끈이 있는 거지요. 이 끈은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풀어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에봇이 대제사장의 어깨에 항상 걸려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끈도 항상 예수님의 어깨에 걸려있어야 되는 거예요. 늦춰서는 안 됩니다. 풀어줘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사이에 어떤 띠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띠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나요? 혹 그 띠가 늦춰져 당황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혹 그 띠가 풀어져가지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신세 아닙니까? 이 예배를 통해 늦춰졌던 그 띠를 팽팽히 당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풀어졌던 띠를 단단히 붙들어 매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구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991-6506번 031-991-6506번 김포 하나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라이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우셨어요? 저는 소망의 기도를 준비할 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샌가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또 오는 길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공자의 논어를 보면요. 지자 부려 호자, 호자 부려 락자라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무엇을 아는 사람보다는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고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무언가를 즐기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다. 이처럼 논어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가 기쁠 열, 즐거울 락, 열락입니다. 공자가 우리에게 권유하는 가장 좋은 삶의 형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은 공자가 강조한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눈앞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믿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감사로 이어지는 삶. 바로 제가 진정 원하고 바라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향한 제 마음은 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실 줄 믿으며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 삶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하나 둘씩 찾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문자나 전화로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셔도 됩니다.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 지역번호 054-256-3000번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0: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은혜롭게 올려드렸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요. 054-256-3000번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흥의 제일교회 강민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날씨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1: 뜨거운 여름에도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많은 우리 청취자님들 시원한 날씨처럼 네. 이제는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말씀으로 살아가는

0: 우리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멘. 목사님, 목사님은요 언제 기쁘세요?
0: 저는 지난주에 말씀으로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가장 기쁠 때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때가 참 기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님 닮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저는 참 큰 기쁨을 느끼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1: 맞아요. 저도요. 제 주변에 요즘 좋은 소식들이 막 들리는데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저는 그 모습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더 기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소망이기도 가족분들의 삶에서 그런 영원한 기쁨, 생명, 감사가 회복되기를 목사님께서 축복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사 변함없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늘 충만토록 역사하셔서 내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 때문에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아멘. 또한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날씨가 더웠다가 시원해지는 것처럼 또한 태풍이 없다가 태풍이 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수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삶이 변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그런 날 되기를 원하고 지금 이 소망의 기도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도 사연 순서대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9215번님입니다. 조카 박유성이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유성이를 만나주시고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또 바른 성경적인 그 세계관이 잘 잡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0: 네, 아마 네. 요 시기가 네. 많은 교회에서
1: 맞아요.
0: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귀한 박유성, 우리 귀한 우리 친구도 정말 성령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1: 네, 아멘.
0: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조카 박유성 하나님이 허락하신 청년부 여름 순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가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유성이와 이송이와 함께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는 귀한 수련회를 잘 감당해 인도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무엇보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1: 아멘.
0: 젊은 날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손길과 함께하는 영혼들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박유성 우리 형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1372번님 저희 회사에서 늘 환경미화로 귀 섬겨주시고 동역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의 남편분께서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져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부디 큰 지병이 아니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속히 건강을 되찾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집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0: 네, 너무 감사하네요.
1: 네.
0: 직장에서 만난 관계지만
1: 네.
0: 이렇게 믿음으로 동역하고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1: 네.
0: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372번님 함께 직장에서 동역하고 있는 귀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1372번님의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지금 기도하는 그분과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0: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중보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회사에서 환경미화로 섬기시는 귀한 집사님, 남편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남편분 건강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 가정에 주님이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1372번님과 함께 우리 회사에서의 모든 섬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직장에서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오니 귀한 섬김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1372번님의 그 회사도 하나님께서 성장과 그리고 좋은 결심을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치유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3923번님입니다. 우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시여, 한동대 31살입니다. 최수연 청년을 살려주시옵소서. 킥보드 운동 중에 낙상사고로 뇌손상을 입어서 7년이 다 돼가도록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하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긴 침묵을 지키려 하시나이까. 이제 길고 긴 침묵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기능도 저하됐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산소 마스크로 겨우 생명부지만 하고 있사오니 후에 목자가 되어 주님께 평생 헌신한다고 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하고 올려주셨어요. 하나님, 아유, 네, 기적이 아픕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0: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다 같이 아마 청취자분들 모두가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고 계실 텐데 이 마음을 우리 3923님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정말 목자가 되어 주님께 평생 헌신하고자 우리 사랑하는 최수연 청년이 한동대에 입학했습니다. 그 입학했던 날이 엊그저께 같은데 하나님, 예. 벌써 7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우리 퀵보드 운동 중에 당한 낙상사고로 뇌손상을 입어서 주님 집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터널에 들어가도 저 먼 곳에 빛이 있으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데 터널에 들어갔지만 빛이 안 보일 때 하나님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3923님에게 그 터널에서 빛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시고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그 빛을 향하여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정말로 한 생명을 살리시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 길고 긴 침묵을 하나님 정말 깨우셔서 사랑하는 최수현 청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저하된 뇌기능도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이제 산소 마스크를 벗어도 자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1: 아멘.
0: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랑하는 최수현 청년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어두움과 힘든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주님 특별히 역사하셔서 뇌기능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1: 아멘.
0: 뇌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 다시금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귀한 영혼을 향하신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옵시며
1: 아멘,
0: 눈물로 기도하는 아멘. 3923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사렛 다윗의 자손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들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9507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제 기도 요청 후 눈의 피로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다가올 하반기 사역과 전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1: 주여, 얼마나 감사한지.
0: 맞습니다.
1: 우리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네. 우리 9507님입니다. 우리 귀한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9507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한 다음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눈의 피로가 한결 맑아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주님 다시 한번 빌고 원하옵기는 9507님을 끝까지 붙들어주셔서 한결 나아진 눈의 피로가 완전히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벌써 8월이 8월의 중순이 다 되어가는데 남은 하반기의 시간 동안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할 수 있는 귀한 907님 되게 도와주옵시고
0: 아멘.
1: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0: 주여.
1: 언제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많은 영혼이 우리 9507번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7087번님입니다.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고 또 재정이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목사님의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1: 아유, 많이 안타깝습니다.
0: 네.
1: 그 안타까운 마음 주님이 아시니까요.
0: 주님.
1: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우리 구합시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또한 모든 물질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와 귀가 주님의 손에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사오니 7087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 모든 것들 다 받아 누리는 큰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그 어려움 때문에 재정이 너무나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사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여 앞으로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7087님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시며
0: 아멘.
1: 채워주시옵시며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물질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2307번님입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0: 아멘.
1: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2307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드립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된다는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드리며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마음을 받으시며 또한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정말 평안을 주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임하면 마음의 불안과 긴장이 떠나가고 오직 주의 평안만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그 2307님의 마음속에 당신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흘러넘치게 부어주시며 그래서 불안과 긴장은 떠나가고 감사와 평안이 가득한 오늘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2307번님의 그 불안함과 긴장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어 주시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6346번님입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아들이 타지에서 생활하는데 이들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믿음의 본이 되어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0: 그리고 딸은 결혼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아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네, 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네. 정말 느껴집니다.
0: 맞습니다.
1: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이 마음을 또 기도로 우리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6346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들과 딸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으며 오늘 이 시간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딸은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고 또한 아들도 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주님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딸과 사위 그리고 아들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 어릴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장성한 다음에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함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에게 역사하셔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며 믿음의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불어 기도하기는 우리 6346님 정말 이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언제나 기도하는 부모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결혼한 딸이 아직 자녀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가정에 생명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모가 되었을 때 나의 육신의 부모인 6346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귀한 딸의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 꾸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이 아들의 가정도 정말 주님을 이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이 모든 우리 자녀들의 일들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6346번님의 이 귀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네요. 회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경영해온 우리 회사가 여러 어려운 일들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연세가 있으신 두 분을 이어나갈 사람도 마땅치 않고 부족한 저의 지혜와 능력도 부족합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인 두 분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저와 우리 가족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많이 네.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간절하면 또 이렇게 사연을 주셨을까요?
0: 맞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1: 아멘. 아멘. 우리 사모님의 이 아멘과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기도하는 이 귀한 청취자, 이 귀한 성도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경영해온 이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세히 알 길이 없사오나 하나님은 이 기업을 세워주신 분이시오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시기에 지금의 어려움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어려움을 잘 돌파하여 승리하며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꼭 되게 도와주옵시고 섬기는 교회에서도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섬기는 교회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익명으로 기도를 부탁한 우리 귀한 이 성도님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이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이 어려움에 함께 헌신하며 동참해서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감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0: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중보 기도의 힘을 믿는 분들,

사랑에 대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사랑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0: 그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뜰안,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저자인 최상훈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특별히 선착순 50명에게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꼭 함께 하셔야겠죠?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에 유료문자 샵 9030 번호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이 주님이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릴게요.
2: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뜰한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취자들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시간이오니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동참하여 은혜받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최상훈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는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기억됨을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2: 모든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부족함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1: 포항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이 시간 흥해 제일교회 강민석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0610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해서 기도 제목 보냅니다. 남편과 수련회 참석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갑자기 토요일에 근무가 생겨서 못 가게 됐어요. 토요일 근무가 취소가 되고 같이 수련회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긴급 기도가 올라왔네요.
2: 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네. 분명 은혜의 자리가 될 텐데 그렇죠?
1: 맞습니다. 주님 열어주세요.
2: 네,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1: 네.
2: 하나님 우리 0610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그동안 은혜 받으려고 준비했던 수련회가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토요일에 근무가 생겨 못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역사하시면 분명 근무가 취소되고 또한 조정되고 다른 또한 방법이 생겨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며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2: 하나님 꼭 061번님과 사랑하는 남편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173번님입니다. 친정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는 무릎과 팔꿈치 통증으로 치료 중이신데 속히 회복되시고 어머니는 오늘 부어오른 혹으로 갑상선 검사를 받으십니다. 검사 결과가 잘 나오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간절히 부모님을 사랑하십니다.

0: 올려주셨어요.
1: 네, 우리 0173님 정말 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느껴집니다.
0: 네.
1: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0173님 정말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효를 다하는 사랑하는 딸이 되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 딸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먼저 친정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정말 이제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이 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우리 주님 먼저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내주하여 주옵시고,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 믿어, 고백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오니 부모님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친히 만나 주셔서 구원받는 친정 부모님 될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무릎과 팔꿈치 통증으로 인해서 치료 중인데, 우리 주님 꼭 고쳐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어머니는 부어오른 혹 때문에 오늘 갑상선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모든 것을 밝히 알수 있도록 모든 검사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주시거니와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0173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영과 육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6785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에 영어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확장 이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시기에 맞게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재정도 채워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사업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기쁨의 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아, 확장 이전.
1: 아, 너무
0: 네,
1: 감사합니다. 이
0: 축하드립니다.
1: 어려운 시기에
0: 네.
1: 주님이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우리 6785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0: 주여.
1: 6785님 붙잡아 주셔서 그동안 감당했던 영어 교습소가 학원으로 확장 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시기에 맞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기에는 하나님 재정도 필요하오니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6785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꼭 축복하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학원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오늘 소망의 기도는 아쉽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흥해 제일교회 강미석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흥해 제일교회 강민석 목사님, 진행의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경주 중부교회에서 경주 청소년 연합 집회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제작 광성교회 하이라이트 워십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며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이신 최세론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경주 지역의 청소년 또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740-23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희성 소장님이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0: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서재나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는 이른바 북항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영적 안식을 권하는 신앙 서적들이 잇따라 출간됐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이규현 수영로교회 목사는 신간 서두르지 않아도 결국 해피엔딩에서 속도만을 강조하는 일상을 멈추고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한 안식이 시작된다고 조언합니다. 이 책은 삶의 시련을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재정의하며 바쁜 현대인들의 내면을 치유하는 생각의 여유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전희준 아신대학교 교수는 다시 믿음을 묻다를 통해 18세기 조너선 에드워즈의 신학을 오늘의 눈높이로 재해석하며 우울증과 구원의 확신 같은 현실적 고민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전 교수는 정서적 질병과 영적 태도를 구분해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복음주의 거장 에이든 토저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라 개정판은 내면의 자아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마주치게 만들며 영적 성장의 장애물을 지적합니다. 토저는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으로 타성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룩한 열망을 다시 불태울 것을 촉구합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대담집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은 안식일의 의미와 돈, 이웃사랑 등 신앙의 본질적인 주제를 다루며 성경이 오늘날 제국주의적 소비문화에 맞서는 대안 언어임을 강조했습니다. 브루그만은 생의 끝자락에서 세속의 셈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셈법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이번 여름 신앙서적들이 크리스천의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질문을 거쳐 세상 속 삶의 결단에 이르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제111회 총회를 앞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어제 서울 강서구 바름교회에서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명선거정책과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총회장 후보인 김종희 동남교회 목사는 교단 정책성 확립과 연금 고갈 대책, 목회자 수급 등을 주요 안건으로 꼽으며 지속가능한 기금

0: 조정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목사 부총회장 후보인 장효수 목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검소한 교회 사명과 목회자 재교육을 제시했고, 배현성 목사는 공명선거 정착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단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인 황진 장로 역시 교단의 회복과 쇄신을 위한 혁신 방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11회 총회는 다음 달 9월 15일 강원도 홍천에서 개회하며 임원 선거는 총회 첫째 날 치러질 예정입니다. 국내 6개 주요 신학대학과 교육전문단체가 기독교 대안학교 현장에 필요한 전문교사를 키워내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단법인 교육비전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에서 고신대, 서울신학대, 아신대, 장로회 신학대, 총신대, 한국침례신학대 등 6개 신학대학과 대한교육사 양성과정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총 15과목, 30학점 커리큘럼으로 신설되는 대한교육사는 기존 기독교 교육 전공과목을 대안학교 상황에 맞춰 제공하고 현장 실습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교육비전과 협력하는 20여 곳의 대안학교는 수료자에게 교사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하반기 준비를 거쳐 오는 2027년 3월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독대학인회의 창립 50주년 전국학사수양회가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런을 주제로 열린 이번 수양회에서 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지난 50년의 은혜를 돌아보고 100년을 향한 세 가지 운동을 담은 비전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기독대학인회는 캠퍼스 복음운동과 공동체운동, 말씀운동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삶의 자리에서 성경적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김세훈 박사는 청년을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읽고 튼튼한 교회를 세우는 기독교 살리기 운동을 당부했습니다. 정사철 대표는 기독대학인회가 만 명의 학사와 함께하는 말씀 공동체로 성장했다며 세대별 계주를 100년 이상 이어나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산 온천교회가 대만 기룡시에서 제5회 대만 단기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은혜 나눔 모임을 가졌습니다. 온천교회 선교팀 79명은 지난달 태풍 북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찾아 기룡시 신의국민초등학교에서 온천 유스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열고 가정신방과 무언극 등 다양한 문화 복음 사역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번 선교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신앙을 떠나 있던 한 어르신이 선교팀의 방문으로 신앙 회복을 고백하는 등 뜻깊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현지 기룡시의회 의원과 쉐거량 기룡시장 등 관계자들도 행사에 참석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교팀을 이끈 김신현 팀장은 선교는 현지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복음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6도로 경북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더운 날씨 이어지겠고 평양 29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1: 포항큰숲교회 김창성 목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죠.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부분을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서 순수 복음 전파 방송의 중요성이 25년 전부터 오늘날도 변함없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포항 지역은 홈이 곧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으로 또 잘 아실 겁니다.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이곳 포항에서 시작하는 극동방송은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대한민국의 동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저도 많이 사랑하고 또 응원하게 되고요. 또 우리 방송

0: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우리 포항급동방송을 품고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항급동방송에게 대한민국의 동쪽이 달려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3면은 복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서단 백령도에서는 서울극동방송이 복음을 전하고 최남단은 제주극동방송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동단은 포항극동방송이 복음으로 물들여갑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파는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에 오늘도 방송은 멈추지 않죠.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존 브록만이라는 출판인이 100여 명의 과학자들에게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프린터, 전기모터, 쟁기, 범선, 전구 등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데요. 더글러스 러시코프라는 작가가 지우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연필에 달린 지우개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딜리터 키와 볼펜 글씨를 수정하는 화이트 등 인간의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공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지우개를 갖길 원하죠. 자기 자신에게 했던 작은 실수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줬던 일에 이르기까지 실수와 잘못을 지우기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완벽하게 가능할까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용서하고 지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진정한 이유겠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한 시간 동안 풍성하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읽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부르며 그분을 자신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과 산성으로 말하면서 자신에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께 견고한 바위가 되어달라고, 산성이신 하나님께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1절까지 포함하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기도에 주목해야 될까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처한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늘 그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힘든 시련을 겪으면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지치고 막막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먼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기에 앞서 확인해야 될 사실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많이들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시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의 날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1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화상 면접을 보거나 집에서 일하는 원격 재택근무가 최근 들어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화면 너머에 있는 나의 동료가 이름도 국적도 경력도 모두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북한에서는 실제로 정보기술이나 IT에 종사하는 이들이 신분을 숨긴 채 면접을 보거나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관련한 업무도 원격으로 이렇게 몰래 일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IT 관련 분야에서 북한이 해외 기업에 위장한 취업이 여러 차례 적발돼 왔었는데 이번에 민간 기업을 넘어서 미국 정부기관과 관련된 업무에까지 임했던 게 확인되면서 FBI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북한의 청년들이 가진 재능과 기술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달란트가 누군가를 속이고 정권을 위한 돈을 벌어들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삶을 이끌고 또 더 자유롭게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신분까지 숨긴 채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는 북한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요. 무엇보다 북한의 다음 세대가 체제가 정해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날이 속히 찾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한 북한의 다음 세대가 복음 통일된 그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겠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어디서 이렇게 기도로 함께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양평에서 오신 어플리케이션 우리 9507님도 계시고 광주에서 오신 9003님도 계신데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가요? 지역까지 함께 남겨주세요.

첫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했습니다. 대전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1732님 새싹회원 찾아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가산동에서도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일하시는 중에 이어폰 끼고 방송 함께 하시고 계신 거죠. 강동구 길동 농장에서 고추를 따면서 그늘에서 숙성 후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빨갛게 익은 너무 예쁜 고추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8678님 아마 이렇게 예쁘게 익은 고추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란 게 아닐지. 복음 통일의 그 꿈이 자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사에서 귀를 쫑긋하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 6089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프닝부터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눌 때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이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샵 1069번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신청 찬양도 함께 보내주셔도 좋고요. 찬양 후에 함께하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복음 통일과 또 북한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 많이 참여해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가지의 상식 퀴즈로 함께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남과 북이 하루빨리 통일되어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라고 출석에서 나눠주신 2261님도 동탄에서 둥이들 유치원 보내고 집안 치우면서 폰으로 크게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7930님도 오늘의 상식 퀴즈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오프닝에서 나눈 것처럼 북한의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주목받는 분야가 정보기술, IT 분야인데요. 건설이나 공장과 같은 곳에 북한 주민들을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이 많았던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IT 분야에서도 참 많은 인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 개발이나 원격 업무를 맡아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이들 가운데 북한 국적이나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외국인인 것처럼 신분을 꾸며서 취업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북한의 안팎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재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북한의 밖에서도, 제3국에서도 위장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외화벌이에 동원되는 북한 IT 노동자는 몇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외화벌이 이렇게 거짓으로 외화벌이를 나간 IT 노동자들의 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더 명확히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 정도의 IT 노동자가 있을지 1번 약 400명, 2번 약 4,000명, 3번 약 4만 명. 400명 정도일까요? 4,000명 정도일까요? 4만 명 정도일까요? 참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들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함께 일궈나가게끔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보내신 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몇 명 정도를 우리 북한에서는 외화벌이에 동원시키는지 북한 IT 노동자로 동원시키는지 400명, 4,000명, 4만 명 가운데 어렵죠. 이게 참고로 러시아에 최근에 보냈다던 그 노동자 수가 다른 이제 건설 현장에 보냈다던 노동자 수가 만 명, 2만 명쯤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IT는 그래도 최근이니까 그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 하지만 또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적지는 않을 것 같고요. 400명과 4,000명과 4만 명 가운데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오늘의 통일 배우기, 바로 알고 배우기 정답 이건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일을, 이제는 북한이 이런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도전해 주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 많이 도전해주세요.

내용은 해피 피치니 한웅재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 정답을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북한에서 위장 취업을 하는 경우, 이렇게 IT 종사자들이 위장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지, IT 노동자는 몇 명일지가 문제였어요. 1번 400명쯤일지, 2번 4,000명, 3번 4만 명일지. 통일을 위해서 저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통일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167님 도전을 해주셨고요. 들을 때마다 참여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기회가 왔습니다. 다른 때는 운전 중일 때가 많았거든요. 하시면서 정답을 2번 4만 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번이 400명, 2번이 4천 명, 3번이 4만 명인데 2번을 보내주신 걸까요? 4만 명을 보내주신 걸까요?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시면서 4만 명 도전해 주신 4108님도 계시고요. 오타인 것 같습니다. 4천 명이요도 계셨고 큰딸이 찍었는데 2번인가요?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닌 그 땅에서 강제로 맡기는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서 속히 복임통일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저 북한 땅에도 직업의 자유를 가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복음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파주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4천 명 도전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400명, 4,000명, 4만 명. 저는 이 숫자를 듣고 와 그래도 생각보다 정말 많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북한의 청년들 중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일지 하고 보니까 약 0.1% 정도가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0.1%. 북한의 2,600만 명의 그 인구 가운데 청년 중에서 0.1%. 이게 여러분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잘 계산을 해보시면 오늘도 계산을 하면 맛있는 걸 먹어야죠. 치킨을 선물로 함께 나누면서 조금 더 정답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까지 기억을 하면서 이 400명 혹은 4,000명 혹은 4만 명의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 기도의 1분 올려주시기로 약속해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시면서도 남겨주시네요. 0810님, 불쌍한 북녘계 영혼들,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와, 제가 먼저 이렇게 도전의 멘트를 드리기도 전에 하셨던 0810님,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는데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 0.1%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1732님 새싹 회원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기도로 첫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732님께서 이렇게 선물 보내드리면서 북한에서 거짓된 이름, 거짓된 국적, 거짓된 정보로 IT 종사로 외화벌이로 일하고 있는 이들은 총 몇 명일지 400명, 4,000명, 4만 명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릴게요. 정답 보내주시는 한 통 한 통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신청 찬송 우리가 꿈꾸는 나라 어누인팅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 우리가 꿈꾸는 이 나라가 남과 북의 모습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은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우리의 그날을 꿈꾸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OAP 데이. 오늘의 통일 배우기 그 첫 번째 문제가 북한에서 외화벌이 투입된 IT 노동자가 몇 명으로 추정될지였어요. 몇 명일지. 엄마랑 같이 듣고 있는데 학원 가는 길이에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정답 보냅니다. 저는 사랑초등학교 3학년 김서준입니다. 학원 도착하기 전에 퀴즈 정답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직 방송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8782 우리 김서준 형제. 김서준 형제가 보내준 2번 4,000명이 정답입니다. 4,000명. 2년 전에 UN의 전문가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4,000명 정도가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벌어들이는 금액도 상당하지만 와중에 저희가 얼마 전에 나눈 것처럼 상당한 그 금액 가운데서도 그들의 손에 쥐어지는 건 이 분야는 특히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4,000명인데, 기도의 한 줄과 같이 보내주신 분들 있으세요.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러 이동 중에 보냅니다. 9654님. 그리고 자신이 그릇된 일

명 정도인 것 같아요. 정답 3번 보내주시면서 4만 명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오늘의 문제는 IT 이 정보 업계에 종사하는 북한 주민들이었어요. 러시아에 지금 최근에 보낸 그 숫자들이 만 명이 넘어서고, 글쎄요, 총 도합하면 수만 명은 맞겠죠. 그래서 오늘 정답 맞춰주신 이 2번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는 조금 전 얼른 답변 알려달라고 했던 우리 8782님을 비롯해서 북한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하셨던 4,000명쯤 될것 같아 하셨던 4141님, 그리고 제가 몇분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우리 여러분, 4,000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4,000명의 북한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그 친구들이 이 극동방송을, 그리고 복음을 접할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요? 이 소망과 함께 또 기도의 도전과 함께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이어갈게요.

북한이 IT 노동자들을 이렇게 보내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외화, 돈이죠.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추정되는 그 수치가 공개가 됐는데요. 한 해 동안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일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마일지. 1번 약 120억 원, 2번 약 1200억 원, 3번 약 1조 2천억 원. 아, 이게 참 어마어마한 수치죠. 오늘은 너무 숫자 문제가 많죠. 그래서 아까 계산하면서 또 보니까 2번인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영예양식도 만나게 또 그리고 유계양식도 채우고 일하러 갈 거예요 하셨던 1933님처럼 여러분의 숫자 문제에 이은 오늘의 유계양식인 치킨도 선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첫 번째 문제에서 나눴던 4,000명 정도의 이 외화벌이 노동자들 청년 한 명 한 명은 연봉이 대략 억이 넘습니다. 수억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대충 계산이 나오죠. 120억 원 정도일지 1200억 원 정도일지 1조 2천억 원 정도일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음 통일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4130님의 이 문자처럼 이렇게 외화를 버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화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이 소망과 함께 해주세요. 한 해 동안 북한이 벌어들이는 돈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면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선물 소개로 함께 해볼 텐데요.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돈,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이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1번 120억 원, 2번 1200억 원, 3번 1조 2천억 원. 가상화폐를 많이 가져갔다고 하던데 조 단위가 넘어갈 것 같아요. 북한에 있는 굶주리고 있는 이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문자 보내주신 분 있으세요. 1421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쪼록 자유할 수 있도록 모든 북한 분들 예수님 믿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멘. 이렇게 기도의 소망의 연출과 함께 해주세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요. 오늘의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린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헬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3번 1조가 넘는 돈을 매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런 돈을 벌어들여도 우리 북한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던 5189님의 이 한 줄처럼 실제로 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4,000명의 외화벌이 IT 종사하는 이들이 한 사람당 약 3억 원, 4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오늘의 찬양처럼 북한이 꼭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6089님, 아멘입니다. 아버지께서 북한 청년들을 만나주세요 하시면서 3번 정답 보내주셨던 0153님도 계셨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라고 하시면서 3번 보내주신 4290님도 계셨어요. 이 나라 이민족 영성회복과 회개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원산에서 평양에서 일었던 회개의 그 바람이, 부흥의 바람이 다시금 일어날 그날이 머지 않았겠죠. 이 날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 통일을 함께 그리면서 여러분 오해피데이 오늘도 함께 해주셨나요? 오늘 통일 배우기 시간에 만나본 숫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 뒤에는 하루하루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겠죠. 자신의 기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들을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사용할지 스스로 선택하기도 어려운 청년들의 모습일 텐데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한 줄, 두 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단순히 외화를 벌어들이는 마치 도구처럼 취급하는 북한이 깨어지기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방송 후에 한 분 한 분 또 선정해서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선한 일에 마음껏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펼칠 수 있는 그날을 또한 기다리면서 생방송 OAP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 면도날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면도날의 공유로도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 9월 우리나라 국립보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 자매의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언니가 사용하던 면도날을 통해 동생도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0: 밝혔습니다. 자매 중 언니가 러시아형 HIV에 감염되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동생이 다리에 털을 깎는 면도날을 함께 사용해 두 자매 모두 호주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러시아형 HIV에 감염되었다고 국립보건원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극히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경우 남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계 폐기의 표지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계 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 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밤에 잠도 안 자고 그게 이랬죠. 하루 저녁에 한 3시간, 4시간 자면은 그게 많이 잤어요. 우리들이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일이 많았을 때는 반석권도 많고 전시생활 개선법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12시 딱 되면은 통행금지 시간이 있어가지고 통행 위반하는 사람은 잡아데리고 그냥 그런 일 안 하라고 새벽 2시 되면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이옥자 권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소개합니다.
1: 저 남가자동에 있는 향상교회, 장로교회입니다. 여기는 향상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거기 교회 직분은 권사직을 맡고 있고 우리 신로 목사님은 신흥균 목사님이시고 그 지금 현재 담임 목사는 그 아드님인 신은성 목사님이시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이 아주 굉장히 그 교인들한테 훈련을 잘 시켰어요. 영적인 훈련을. 저희 딸도 구역장 생활을 한 40년 했고 또 강당에 꽃꽂이를 한 30년 우리 딸아이가 했고 그래서 아주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훈련, 영적인 훈련을 잘 시키셔요. 저희가 튼튼하게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한 20

0: 출석을 하지만 아주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굉장히 순종하고 있는 교회예요.
1: 이 권사님은 굉장히 고령이십니다. 평소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시는지, 무슨 운동을 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0: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5시 새벽기도 드리고 운동을 조금, 유산소 운동, 집에서 내 손으로 이렇게 하는 운동 있어요. 그걸 한 시간 정도 해요. 침대에 앉아서 호흡도 이렇게 해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또 심장 튼튼하게 하려고 몸도 이렇게 벌려가면서 운동 많이 해요. 이것으로서 또 하루해를 지탱해 나가는 거죠.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바탕이 된 정신력. 이옥자 권사님을 지금까지 지탱해온 힘입니다.
0: 은혜도 많고 간증거리도 많고 하나님께 모든 게 그저 영광 돌릴 뿐이죠. 근데 그동안에 제 생활 모토가 미국 충성, 홍익인간, 네 글자로 좌훈이 그거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극동방송 들으면서도 그러네요. 역시 나라 사랑도 중요하고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익되는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또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항상 이렇게 저를 지켜주신 지탱하게 해주시는 큰 힘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런 정신이 계속 이어가죠. 이게 또 은퇴하고 나서도 이렇게 교회 나가보면 아주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그 정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정신력이라는 게 항상 살아있는 것 같죠.
1: 이옥자 권사님은 올해 94세십니다. 1950년도 경찰 공무원으로 투신해 30년 이상 봉직하여 호국보훈의 달 국가로부터 6.25 참전 영웅증을 받으셨죠.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주니어 전파선교사인 증손주들과 함께 방송선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루하루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달 후원하는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0: 네, 제가 90평생을 살다 보니까 물론 모든 면에 다 충성을 다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나 새끼 밥을 먹듯이 말씀도 성경 말씀도 늘 그저 영적인 밥이다 하고 가까이 하면서 신앙을 갖는 것도 하나의 정신력을 강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통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극동방송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도 항상 신앙심을 갖고 계시리라 믿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신앙심을 유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동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1: 우린 주 안에 한 가족이지요. 믿음의 동지를 격려해 주신 말씀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늘 방송을 지금 아주 24시간 듣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십사 하고 80이 넘으셨어도 얼마나 정정하신지 제가 목소리만 들어도 이 책자를 늘 제가 보고 있거든요. 승리하리라는 책을 1년에 한 번씩 꼭 사보고 있어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이렇게 보는데 그 목사님의 건강 유지시켜 주십사 하고 기도드리고요. 저희들의 친구들이 지금 나이가 나인 이상 모두가 병자 환자가 많아요. 요양원에 가는 친구도 있고 환자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 이름 하나

하나 불러가면서 다 하나님 영접하도록 우리 아래 없고 모든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께도 건강하시도록 이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전국의 청취자들도 항상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사 하고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기계제일교회 김미경 목사님께서 스가랴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덟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오늘 8장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열렬하라, 극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질투한다 그러면 그렇게 썩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시기심이 발동하는 그것을 질투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욕심이나 시기심으로 인한 질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슬픈 거죠.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결국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뭘까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살기 좋은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성전을 지어도 그것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천막이라도 그것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 가운데에 거하겠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성전을 반드시 짓겠다는 거죠. 완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이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곳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을 건축해봐라. 내가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건물에 불과하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무엇을 강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강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거룩한 성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성막은 그냥 단순한 천막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가치가 뭘까요? 튼튼하게 지어졌다 또는 재료가 좋다, 아름답게 지어졌다, 누가 봐도 완성도가 높다, 그것으로 성막의 가치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의 가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어졌든지 간에 주님이 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행복 동산이 된 이유가 뭐냐?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곳에 있으면 두렵지 않고 편안하기 때문에 행복 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 동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를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약한 부분이 있으면, 깨어진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고백하셔야 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행복한 그런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3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제가 여러분은 잘 저의 어린 시절을 모르니까 상상을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보시기에 좀 점잖아 보이니까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까불었거든요. 너무너무 까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점잖아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는 교회 나가더만 애가 변했네 그래요. 그 이야기를 어릴 때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똑같다는 거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변해야 되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아,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 은혜 받고 아, 저 사람 참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은혜스럽게 변했네 그 소리 들어야 되죠. 여러분 독일의 니콜라우스 친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었는데 1722년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형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온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달라요. 신앙도 달라요. 교단도 달라요. 출신 성분도 달라요. 전부 다른 사람이 와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젠도르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공동체를 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찬 예배 때 성령이 강하게 그들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친젠도르프가 나중에 이 성찬 예배 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우리는 이전과 다른 공동체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화해를 합니다. 하나가 됐어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기도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무려 100년 동안 그 기도 운동이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 벌써 그 공동체 깨어졌겠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에 그 공동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이 치료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관계들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갈등과 분열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거하시는 그 순간에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0: 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3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음란을 행합니다. 불의를 행합니다. 그런 도시가 이제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성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가운데에 주님이 거하시면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면요.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사람 주인 되면 거기에서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꼭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도록 각자가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정도 주님이 주인 되실 때에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거룩해집니까? 직분 있다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아니요. 이거는 무엇을 전제하느냐? 주님이 거하셔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없는 성경 많이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좀 경건 생활한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에 우리의 경건 생활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거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 생활해도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의 능력은요. 주님이 역사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해요. 모든 행실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재를 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 찾아오십시오. 내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십시오. 우리 가정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거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겠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다가가는 거죠. 하나님 찾아오십시오. 그 기도 여러분 날마다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세워지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기계제일교회 김미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42-1229번, 054-242-1229번 기계제일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드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우리는 숫자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라고 한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 바로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임다. 자, 우리 주일 학교는 몇 명입니다. 뭐 이번에 몇 명 수련회 갔고 몇 명 여름 성경학교 참여했다. 이런 숫자에 우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숫자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99

90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하셨잖아요. 물론 무엇인가 많은 숫자라는 거 좋은 거죠. 어떨 때는 성취감, 자신감, 동기부여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 영혼이 누구를 만났느냐, 무엇을 깨닫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 그 한 영혼에게도 중요하고요. 그 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도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자,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우리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바로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

민수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조금씩 조금씩 예,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고 있죠? 느끼고 계시나요? 자,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까요? 수원 일터에서 함께 듣고 계신다고 6089번님 또 동탄 수요예배를 드리고 시원한 도서관에서 새끼라를 듣고 있다고 5376번님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문자 주실 분 샵 1069 오물정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이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핸드폰에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 회원가입을 하시면 거기서 무료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주에서 양평에서 서천에서 인천에서 듣고 계시네요. 그 중에서 우리 아까 동탄에서 듣고 계시는 5376번님의 신청곡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올릴 건데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신청곡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부산 439에서 우리 4316번님 잘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너무 멋진 방송 응원하신다고 1732번님도 오셨고요. 와, 우리 전방에서 우리 군부대에서 열심히 지금 와플을 굽고 계시네요. 우리 퀴즈 하시는 전영천 목사님도 듣고 계십니다. 경북 경산시에서 우리 4245번님도 듣고 계시고요. 충남 예산에서 5164, 천안에서 3471번님도 듣고 계십니다. 늘 운전 중에 들으신다는 3759번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이 신청곡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천안 신방동에서 듣고 계시는 2523번님 어플로 또 목포에서도 8445번으로 어플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 대전의 김밥집 사장님 전도왕 되시는 분 듣고 계시네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셨어요. 이 시간 3시에 더 많은 방학생분들 부름에 응답하시길 기도합니다. 대전에서 또 4338번님 포항도 형산강 다리 밑에 가을바람 시원하게 불어온다고요. 3923번님 우리 딸을 잘 케어해주고 계시는이고요. 익산에 계시는 3990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습니다. 자, 시흥에 계신 7892번님의 신청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3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극동방송 통해서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하늘이 벌써 다르네요라고 하시면서 937번님, 아주 멋진 하늘을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3759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는데, 우리 아들 대학을 인천으로 가면서 집을 떠나서는 안 다녀요. 인천 집 근처로 가고 싶어 하는데 교회를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목포에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인지 우리 부모님 성함 남겨주시고요. 또 아들 이름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연락드려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자, 새끼라 하나님의 도구 들으면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7899 사공조 택배기사 출석합니다. 여긴 가을 향기 물씬 느껴지는 날씨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배송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보면서 새끼라 들으면서 잠깐의 쉼을 주심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나라사랑 축제 교회 안 다니는 동료 3명 같이 가려고 챙기고 있습니다라고. 아이, 좋습니다. 자, 벌써 이제 내일이죠. 내일 전남 여수에서 나라사랑 축제, 또 모레 금요일은 전북 익산에서 나라사랑 축제가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입니다. 내일 여수는 진남체육관이고 모레 익산은 실내체육관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도 대상자들, 방학생들 이렇게 모시고 가면 참 좋아요. 이 나라사랑 축제를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영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9764번님,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안 어딜 바라봐도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졸리는 눈을 새겨라 찬양이 깨워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물에다가 키우는 고추라고요. 이런 것도 있나요? 사진 찍어가지고 9507번님 또 보내주셨어요. 강원도 고성이 아니라 경남에도 고성이 있잖아요. 6765번님, 수세미 뜨기를 하면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구주 예수를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극동방송 어플로 화물차를 운전하시다가 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예 우리 9125번님 감사하고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다고 1732번님 오셨고요. 0460번님 정말 행복한 시간이시네요. 남편 또 아들과 늘 혼자만 듣던 극동방송 새끼라를 지금 같이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지으신 멋있는 하늘과 구름, 자연을 바라보며 강원도로 가는 길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자, 지금 흐르는 곡은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8942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시죠.

0: 흘러서 너무 좋다고요. 우리 엄마 찬양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어머님, 어우, 잘 건강히 지내고 계시죠? 그때 저랑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영접 기도도 했는데, 어머니 예수님 꼭잘 믿고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요, 어머님. 0135번님, 방금 여수 진남체육관 아이를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에요. 전국 각지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들을 실은 버스들이 속속 도착하네요. 우리 어린이 합창단들의 환영의 노래 속에 단원들이 내리는데 마음이 찡하며 감동 밀려왔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나라사랑 축제 너무 기대된다고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있어요. 동생이 바로 언니를 전도하고 싶다는데요. 언니가 불교라는데 지금도 불교를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자, 우리 언니에게 전화를 해볼게요. 언니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동생분이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정진영 님 되시죠?
1: 네.
0: 아,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동생 정희주 씨한테
1: 네.
0: 오늘 전화 갈 거라고 얘기 들었죠?
1: 아, 예.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서서하고 통화를 빨리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0: 아, 그래요?
1: 네네네.
0: 아이고, 얼마나 바쁘실까. 이게 이제 생방송 중이어가지고 생방송 중에
1: 네.
0: 방송이라고 얘기 들으셨죠?
1: 네네. 네.
0: 방송 중에 전화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극동방송 아세요? 극동방송?
1: 예, 들어는 봤어요.
0: 들어봤어요? 예.
1: 네.
0: 이제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1: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쯤 좀 한가해서 전화를 좀 하면 된다고 얘기를
0: 네네.
1: 전달하긴
0: 네,
1: 했는데,
0: 갑자기 막
1: 제가
0: 일이
1: 지금,
0: 터졌어요?
1: 예, 지금 전화를 좀 끊어야 될
0: 아,
1: 상황이라.
0: 간호사님이시죠? 갑자기
1: 예.
0: 지금 이제 호출이 왔나 보네. 아유.
1: 네네.
0: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한번 해야겠네요. 네네.
1: 네. 아우,
0: 알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0: 네. 자, 우리 언니가 급하게 끊게 됐네요. 우리 동생분 듣고 계셨죠?
1: 네.
0: 안타깝네요. 다음번에 해야겠어요. 아, 지금 뭐 보니까 20년 넘게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서요. 뭐 20년도 기다렸는데 뭐, 또 한번 기회를 보죠. 언니가 지금도 불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나요?
1: 지금은 절에는 안 나가고요.
0: 예.
1: 그냥 무교, 뭐 신을 믿지 않는
0: 아,
1: 정도?
0: 그러나요?
1: 아니면
0: 예전에는 뭐 불교에서 뭐 어떤 뭐 간부 임원도 했다면서요?
1: 네. 회장, 그 고등학교 때 불교
0: 그렇구나.
1: 서클에서
0: 예.
1: 회장까지 했습니다.
0: 근데 그 언니의 딸이 지금 교회 성경학교 다닌다고. 그쵸?
1: 성경학교를 제가 데리고 갔고,
0: 네.
1: 그리고 한두 번 정도 저랑 교회 가고, 언니가 안 믿으니까 매주는 못 가고 있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더 기회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우리 정희주님 좋아하는 찬양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0: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좋아하시는 이유가?
1: 그냥 평생에 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서 찬송가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항상 이
0: 네네.
1: 곡을 얘기하고 있어요.
0: 그렇구나. 제목부터가 정말 귀한 고백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나중에 우리 언니도 같이 이 고백 꼭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도전해봅시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주리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옆에 지나가는 극동방송의 차량을 봤다고요. 럭키비키 연예인 만나는 기분이라고요. 예, 나라사랑 축제 준비로 오는 차 같아요. 라고 7612번님 오늘 새싹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내일 이제 전남 여수에서 나라사랑 축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우리 어린이 합창단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다 같이 지금 이제 막 여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레는 또 전북 익산으로 또 막 모이고요. 많은 전도 대상자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물기사님 8267 박선호 지사님이시네요. 인천에서 대구로 향하고 계신다고. 안전운전 하시고. 3253번님 맑은 하늘에 하얀 구름 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광경 이 시간 기적 같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대구 동구에서 출첵해 주셨고요. 찬양 들으면서 행복하게 우리 광성교회 권사님이시죠. 듣고 계시고. 자, 0135번님 신청곡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 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새끼라 마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지금 이제 전국에서 전남 여수로 우리 나라사랑 축제 내일 있을, 내일 저녁 있을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막 지금 모아서 예, 가고 있는, 이미 도착했죠. 이번 정말 뜨거운 여름 정말 뜨거웠잖아요. 구슬땀을 흘리면서 율동과 찬양 연습했던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곡 중에서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곡이 있습니다. Go light your world. 이들의 목소리 찬양 율동으로 정말 그 많은 영혼, 그리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경주 중부교회에서 경주 청소년 연합 집회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제자 광성교회 하이라이트 워십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며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이신 최세론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경주 지역의 청소년 또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740-23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 신앙 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희성 소장님이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인간은 누구도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속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0: 미래는 단지 시간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어디에 서 있는가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진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비롯되었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의 울타리를 제한으로 오해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불신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의 회복입니다. 미래가 오늘의 믿음으로 결정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미래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거룩함은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 고백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 다시 말해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의 순간을 살아가며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찬양 이현철 작곡의 주가 나를 사랑하시오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140번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코랄 전주곡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오르간 연주로 함께 하시겠는데요. 피터 허포트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에서 피터 하퍼트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트리오 D메이저 준비했는데요. 베토벤의 심포니 교향곡 2번을 실내악 버전으로 편곡한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4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향곡의 스케일을 실내악으로 옮겨놓은 아주 독특한 작품인데요. 오늘 이 작품을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2번을 실내악 버전으로 편곡한 작품, 베토벤의 트리오 D메이저 교향곡 2번 후에 4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피아노 작품 왈츠 A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34번 가운데 1번, 오늘 이 작품을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제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피아노의 시인이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피아노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 또 여러 가지의 정서들을 잘 표현한 그런 작곡가가 바로 쇼팽이 아닐까 싶습니다. 쇼팽의 왈츠 A 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34번 가운데 1번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그런 찬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 이 찬양을 트리오 버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소마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부자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초점이 갈수록 분명해져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자꾸만 초점이 흐려지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주변이 그게 눈에 많이 들어오고 크게 보여지면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 뚜렷해져야 되고 이게 우리 삶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성장이에요. 우리 자녀들 이제 막 공부하고 커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지금 눈에 얼마나 번쩍번쩍 뭐 화려한 거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필요성도 있고 귀함도 알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유혹이나 어둠이나 혼란스러움이 있다는 걸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걸 경험했고 실패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말 믿음이 귀하고 예수가 귀하다는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간다 그럴 적에 강제로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속에 야 정말 살아보니 예수밖에 없더라. 이게 빗속에 녹아지고 생각 속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들 이거를 우리가 자녀들인 후배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들은 풍월이 아닙니다.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뼛속에서부터 야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야.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 이 결론, 이 위대한 확신을 우리 자녀나 후배들에게 제대로 물려줘가는 그런 여러분의 앞날 대물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우린 그냥 있다가 아이고 피곤하다 이제 때가 됐네.

이제는 가야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워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내 모든 주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마무리를 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요즘 애들이 준 용돈 가지고 조금 하는데 그때가 아마 조금 잘 될 때인가 보죠. 뭐 재미가 있다 그러면서 뭐 ETF를 이거저거 얘기하면서 하여튼 아, 이 돈이라는 게 이게 정말 필요하네. 이거 잘 모으고 잘 써야 되겠네. 그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뒤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돈하고 별로 관련이 없이 살고 물질을 모은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념이 없었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까 여러 필요를 이제 느끼시고 그것을 이제 주식이라는 것을 이야기 삼아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왜 물질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을까? 이건 좋은 게 아니었어 라고 조금 후회스럽고 아쉬움으로 자신의 지난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부자 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된다는 거, 부자를 사모한다는 거는 일단 내가 남에게 꾸어달라, 도움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귀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는 좋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된다는 그 말 속에는 사실 유혹이나 함정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 덧붙인다면 좋은 부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부자가 몇 종류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정말 무섭게 모으고 그것 때문에 무섭게 사람을 다루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야 저렇게 가졌으면서 사람 무섭다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거나 부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업이 얼마나 못된 기업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요즘은 조금 사회를 이해를 하고 상생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업들이 점점점 많아가는 추세이니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요즘은 이제 기업이 기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되려고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에요. 진짜 이 기업이 우리가 돈 벌어서 투자하고 이렇게 뭐 사장들 뭐 힘 있는 사람들 우리 거다 이게 아니라 주주들에게 환원하려고 그러고 나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도와서 모두가 다 잘 사는 세계를 만들어 보자. 기업이 정말 귀한 역할을 하는 거지요. 사실 유심히 지켜보면은 일면은 정치면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면이 있고 신문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유심히 지켜보니까 경제면이 사실은 모든 것을 뒤덮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도 결국은 경제와 관련되어져 있고 사회의 많은 부분도 경제 이야기와 관련이 되어져 있지요.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경제가 안 되면은 아무리 표 달라 해도 표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하더라도 경제가 잘 돌아가면 사람들이 이 정권이 그대로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들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일정하게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부자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다 부자 되기를 바라서 야 공부해라. 너 정말 좋은 자리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 취직해라. 다 변한 말이 아니에요. 귀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곁들인다면 부자가 되되 좋은 부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래요. 좋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부자 되세요. 네. 좋은 부자 되세요. 네. 그래요. 오늘부터 주식하세요. 있는 사람이 하겠지만, 예. 그래요. 오늘 본문에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부자예요. 대단한 부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의 절규, 이 부자가 고통스럽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어떤 부자가 돼야 될 거냐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경제를 가르치세요. 진짜 아이들에게 헌금 주지 마시고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한 달을 살고 한 주간을 살도록 용돈을 주세요. 그 용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지 사먹고 지가 나름대로 뭐 학용품도 사고 거기서 자기들이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11조나 헌금은 몸에 배에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나중에 헌금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교회 헌금 구조를 지켜보면은 11조는 하는 사람이 한다는 게 확연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이 정말 귀한 거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헌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전부터 배워왔던 삶의 훈련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이고 이게 터전이 되어져서 오늘날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헌금 주면서 이 헌금해라. 아이들이 갈등이 많아요. 이거 왜 바쳐야 되는지 가다가 홀딱 까먹는 일들이 많아요. 나중에 그거 뒤늦게 이 자식아 뭐 혼내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 그거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세요. 맞다. 아빠가 너한테 이거 한 달 용돈 이거 10만 원 줬다. 근데 그 10만 원 가지고 너 한 달 살아야 한다. 더 이상 국물 없다. 나중에 더 달라 그러면 차용증 써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야 되는 거를 훈련받게 하는 거죠. 왜요? 경제는 그런 거잖아요. 살다 보면 모자라고 없게 돼요. 뭐 은행에 돈 끌어 갈 거 아니겠어요? 은행에 돈 끌어 가는 거 쉬운 일입니까? 은행은 무서워요. 서류가 복잡하고 돈 달라 그러면 참 힘들고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 애들도 경험을 해야죠. 그런데 그중에 한 부분을 떼어놓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까지 애들이 어려서부터 한다? 이거는 진짜 신앙 교육과 더불어 신앙이 있는 경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삶이 되어지는 교육을 하는 거니까 중요한 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학비일 때 그렇게 대학교 학비일 적에 어렵사리 모았겠지만 학비도 그렇게 주세요.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렵게 모은 거 억지로 주는 거다. 네가 은행에 가서 나중에 그래 해야 될 거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자신의 삶을 아끼고 경제할 수 있는 것을 저들도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자가 되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부자 너무나 고통받고 있고 문제가 많아요. 이 부자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부자가 되는지를 꿰뚫어 보자는 거예요. 자, 이 부자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무관심. 이 무관심은 나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무관심이 되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의 총장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관심에 대해서. 나는 미국이 아마 어느 신학교 총장님 같아요. 나는 우리의 미래에 가장 두려운 일이 폭탄이나 미사일이나 핵무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문명이 그런 식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확신한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조절해요. 나름대로 통제하는 능력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려고 하지 않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려고 할 때, 그때는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려고 하지 않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려고 할 때, 그때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저는 그 말에 100번 동의합니다. 이것은 어떤 세계와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저는 그렇다라고 여겨요. 인생이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인생이 살아낼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무관심이 많아지면 쓸모없는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열정을 가지면 삶의 에너지는 타오르죠. 나이와 관련이 없어요. 질병과 관련이 없어요. 무관심은 우리 영혼을 파괴, 세상을 망가뜨려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문제 속에 있는 자들, 지금 힘들어하는 자들, 저들 어떻게든 돌보고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몸부림을 쳐라. 이게 하나님 자녀 성도의 사명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 가운데 누가 사는지, 저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든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은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진 거 없어요. 줄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거 불쌍하다 야. 저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게 우리의 에너지,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성도가 갖고 있지 않다? 그건 무관심이고 그건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교회의 능력, 선교의 능력은 다름이 아니에요. 세상을 아파하는 마음이 교회의 능력이고 이게 선교의 힘이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서로 기대어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영양소 결핍이 아닙니다. 애정의 결핍,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람들은 다 외롭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그 관계에서 다리를 놓는 대신에 벽을 쌓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부자, 무슨 살인죄나 강도나 무슨 간음이나 그런 특별한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고, 아니 자기 집 대문에서 그 거지로 먹고 살던 그 나사로를 향해서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에게 손끝에 좀 물을 묻혀서 여기 있는 내 혀에다가 좀 그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이런 간청을 그 부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한 말이죠. 너는 살아있을 적에 너 혼자밖에 몰랐고 너 누릴 거 다 누렸다. 근데 여기 나사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대칭점과 같이 죽음이라는 길 그 뒤편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기 집 지금 대문 바로 앞에 자신의 온몸을 간지러워 견딜 수 없어 하고 그거를 개가 핥아주는 그 속에서 그는 굶주려서 그 부자의 집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하지만 부자는 한 번도 그를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집에서 즐기고 누리고 자기밖에 모르며 살아갔어요. 이 무관심, 이거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죄의 명이 없는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무관심의 죄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하신 말이 뭐였죠?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쫓으라. 이게 주님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이 많이 있는 고로 결국 주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밖에 몰랐어요.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는 관심을 갖고 버는 데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이 무관심의 죄가 넘쳐나는지요. 자녀들에게 경제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좋은 부자 되기를 구할 적에 아이들이 이웃을 둘러보도록 그 마음을 더불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돈으로 헌금도 할 뿐만 아니라 뭔가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내가 돕는 마음을 갖게 한다? 좋은 부자가 되어지는 출발점입니다. 부자, 이 부자

무관심이 그에게 큰 어떤 운명을 바꾸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부자에게서 보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이 부자는 현재밖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에게 고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진리의 진리. 죽지 않는 인간 없어요. 부유했건 가난했건, 지위가 높건 낮건, 지금 건강하건 지금 아프건 상관없어요. 모든 인생들은 다 죽습니다. 제가 얼추 여기 쳐다보니까 향후 50년 후 여기 앉아있을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정합니다. 언젠가 끝이 있고 떠난다라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미리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하고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의 진짜 질문이에요. 이 죽음은 놀랍게도 공평해요. 공평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공평을 구하고 있는데 죽음만큼 공평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풍요롭게 인생을 사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는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평생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삶이 불공평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공평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 앞에서 다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돈으로 죽음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 죽음과 대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죽음은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가 뭐냐?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문이죠. 왜 죽음이 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는 자들, 정말 불의하게 살고 남 해치고 남의 것 빼앗고 지멋대로 막 사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 되는가 싶은데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 그렇게 살다가 건강하게 평생을 살다가 죽었다, 이게 끝이라면 저는 창조주, 통치하신 그분을 향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악한 자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이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 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공의이자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선악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가 살아간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예외인 자가 없어요.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심판은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번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판결이 내려지면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인간들의 제도에서는 혹여나 이 심판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사람들이 좀 자기 방어를 못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좀 보완하자, 이게 이제 삼심제가 되는 것이죠. 1심이신 3심. 요즘 이제 그것도 정치인들이 더 4심제까지 만들려는 것이 오늘의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어, 이걸 좀 바꾸어서 더 공평하게 해보자, 정말 누군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것 좀 해보자 라고 말하지만, 한 번도 미루고 두 번도 미룰 수 있겠지만 어느 날 판결이 내려지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날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딱 한 번이에요.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신 뒤에 맨 마지막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은 판결을 이루십니다.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0: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의 그 실상을 아셨어요. 그 무서움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죄인으로서는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 죽음을 그 아들 예수로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은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우리 주님이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내가 흘려야 될 내 피값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나를 위해 한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린 구원이 이루어지고 새날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절대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워요. 우리는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분별할 수 없고 빛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곧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 부자 자기밖에 몰랐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현재밖에 모르고 인생이 끝나는 날 그 이후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 부자의 마지막 간청이 뭡니까? 여러분, 나는 여기 있던 거,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내 동생들, 내 가족들에게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누군가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게 지금 부자의 간청이에요. 나 같은 고통은 당하지 않도록 내 가족들에게 뭔가 좀 기회를 주세요. 이게 부자의 간청입니다. 본문 속의 부자, 정말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고 이웃에 무관심했어요. 오늘밖에 몰랐고 영생에 무관심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개를 들어라. 하늘을 좀 봐라. 고개를 들어서 내 좌우를 살펴봐라. 고개를 들어서 땅만 보고 그 앞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봐라.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이 땅에 살면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대결해서 이 땅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 성도의 귀한 삶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부자 되어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족을 둘러보십시오. 내 이웃을 둘러보십시오. 내 구역 식구들, 내 공동체를 둘러보세요. 진짜 부자는 함께하는 자가 진짜 부자예요. 영혼을 나눌 수 있는 자, 영혼을 준비하는 자가 진짜 부자예요. 좋은 부자, 좋은 부자로 자녀들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주는 이 땅의 성숙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오천교회 054-293-0021번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도종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시편 3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다윗은 아직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구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도 있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들린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림 속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비바람 없이 피는 꽃은 없습니다. 눈물 없이 깊어지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상처는 은혜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눈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게 하며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첫 곡,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박창일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앨범에서 준비했습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블루그라스 브레스렌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조이 듀엣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바하합창단의 군기를 손에 높이 들고 찬송 함께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고개 숙인 우리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며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은혜 동사. 은혜 동사는 이 시간에는 포항 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9장 1절로 5절, 17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무너진 시대를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난주 뭐 양산 같은 데는 41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5도까지 올라가요.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갑니다. 옛날에는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물을 기르러 가요. 아무도 밖을 돌아다니지 않는 살인적인 폭염의 시간인데 이 여인에게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이 뜨거운 햇빛보다 더 따갑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여인은 5명이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을 통하여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비참함을 해결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남편에서 실패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사람의 사랑을 구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다섯 번이나 바뀌었지만 영혼은 사막처럼 삐쩍 메말랐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사실은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체념 속에서 오늘도 물덩이를 이고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 여인에게는 육신도 목마르고 영혼도 목마른 거예요. 오늘 물덩이를 이고 가지만 내일이면 또 물이 떨어지니까 또 목이 말라서 이 고통스러운 우물가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 그 여자 참 불쌍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바로 모든 인류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경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어떤 인정, 명예, 권력, 돈, 성적, 세상의 성취를 이루면 그 물을 마시면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고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활력 있게 하는 진짜 생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늘 물을 길어도 내일 또 그 수치를 무릅쓰고 우물가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목마른 존재로 그 영혼이 만족한 존재로 만드셨지 목마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필요 없다. 내 노력과 내 공로로 행복도 얻고 영생도 얻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하며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쳤는데 인간에게 두 가지 큰 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물을

자녀를 기르러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자신이 진짜 만족을 줄 수 없는 자신이 우물을 파며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은

질병의 문제도 염려와 번민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목마른 이 여인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 여인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여인을 사랑하셨고 내가 창조한 내 자녀 그를 살리고 싶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하여 찾아가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여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영어로 보면 have to, must.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땅을 정죄해요. 지역차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빙 돌아서 우회에 가는데 예수님은 나는 거기를 반드시 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우회하지 않으셨고 영혼이 목마른 그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이 여인이 물길으로 오는 시간에 정확하게 친히 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지만 여전히 영혼의 갈증에 허덕이는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 물을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그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너를 영원히 살려줄 것이다. 너희들 세상의 그 우물에 물을 구하지만 세상의 만족을 구하고 어떤 이는 쾌락을 구하고 어떤 이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만 내일이면 또 목마를 거야. 너희를 진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고 너희 목마른 인생을 날마다 만족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인생 눈물 흘리는 인생에게 인간의 위로는 사실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의 손길에는 모든 죽어가는 걸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어떤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 같은 인생이라도 단숨에 그 영혼을 충만함으로 적시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 일으킬 수 있는 창조자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믿음으로 받아 마시면 성도의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강물로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창조주가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갈급하지 않고 결핍 앞에서도 부유하고 어떤 강한 힘 앞에서도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사마리아에 갈 때는 예수님 발도 부르텄을 거예요. 그 먼 길 흙먼지 날리는 그 길 걸어가실 때 발도 부르트고 얼굴은 꾀죄죄하고 예, 목마르고 피곤에 지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왜 이런 인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는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경험하셨는데 예수님의 목마름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예요. 온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이
목마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내가 목마르다. 왜 예수님이 이런 목마름을 경험하여야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죄인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든 성경이 짝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생수를 주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사막 아닙니까? 모래만 날리는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겨서 막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한 하루만 물을 못 마셔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가리키면서 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라. 그러면 생수가 나올 것이다. 모세가 황당하지만 믿음으로 이 반석을 지팡이로 딱 내리치는데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샘물이 터졌어요. 물이 콸콸 솟아나는데 수백만 명이 살 수 있는 물이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물이 흘러나오면서 시냇물을 이루고 강을 이루었을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목을 적시며 그 안반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가축도 먹이고 그 무더위에 그 뜨거운 날에 그 강에 뛰어들어서 뭐 씻지도 않았겠어요. 땀도 씻고 뭐 세수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제 신약성경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 해석하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반석이 어떻게 돼서 물이 나왔습니까? 쪼개졌죠.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에게. 반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그 무더위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샤워도 하고 목마른 영혼들이 그 물을 들이킨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에 쳐서 찢겨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수 성령이 심년 깊은 곳에서부터 콸콸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은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을 할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죄악을 추구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인 죄를 대신 지고 자신의 몸이 반석처럼 쪼개지고 찢겨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수 샘물을 주시는데 그 샘물은 이 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샘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수고와 고행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불교의 성철스님은 합천해인사에 들어가서 수십 년 고행을 했어요. 소나무 그 솔잎만 먹었어요. 여러분, 이슬람은 새벽 3시에 깨워요. 다 깨웁니다. 새벽 3시에 기도하라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한테 새벽 3시에 그 알람 그 보내면 전화 걸면 아마 막 화내면서 쫓아오실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고. 돼지고기도 못 먹고 1년에 한 달은 낮에 금식해야 되고 포도주도 못 마시고 히잡도 여자들은 다 여기 뒤집어 쓰고 인간답게 살지 못해요. 철저한

속박과 고행을 통해 율법을 지켜서 구원도 얻고 이상사회도 만들려고 합니다. 조선의 유교는 똑같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유대교도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공로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목말라요.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도 인간의 본성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가르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교도소에 갔다 오면 바뀌어야 되는데 도둑놈이 더 잘 훔치는 걸 배워갖고 나오네.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공로는 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100%입니다. 신앙은 내가 생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생수, 십자가에 흘리신 성령의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 도시를 살리고 민족을 새롭게 바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 인생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헛된 물을 구하며 우물을 파며 사망의 길로 달려가며 목말라하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사마리아 땅에도 보내시고 한국 땅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땅에도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기도는 할 줄 아니까 하나님 성공과 명예를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빨리 로또처럼 단번에 이게 역전되게 해주십시오. 왜 빨리 안 응답을 주십니까?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절규하며 절망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나는 이미 너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 최고의 선물 이미 주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곤고할 때 공경희 집사님 끌려가서 불안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여기서 17명 왔는데 한 명 그대로 빠꾸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 안에 목마르지 않는 폭포수처럼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에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당당한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전에는 비방하고 막 그랬는데 이 여인이 가서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는지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도움받던 인생에서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인생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축복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이제 새로 독립한 나라 중에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사실 드물다고 해요. 우리 한국이 그래요. 예수님을 예배할 때 모든 귀신의 음울한 역사, 죽고 싶고 한탄하고 절망하던 모든 과거가 떠나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무리 마셔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물동이를 들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며

0: 권세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지독한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허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런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의 문제를 해결할,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해답은 나다. 나를 마셔라.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 마시고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옷이 없는데 옷 사려면 10만 원 이상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과외 학원을 가야 되는데 태권도장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빠가 뒤에 계신데 부자예요. 근데 자기가 혼자 걱정하고 있으면 이게 좀 정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해주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 돈이 조금 부족해도,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이 뒤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굶기셨습니까? 여러분을 죽이셨습니까? 오늘까지도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좀 만나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의 헛된 갈증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진짜로 만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남을 돕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천국, 그 영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에 어떤 눈물 골짜기가 있어도 이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딱딱한 나의 자아, 나의 완고함, 내 힘으로 산다는, 내가 웅덩이를 파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세요. 이 땅에 오신지 계속 모든 열방에 돌아오기를. 오늘 내 껍질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안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나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비굴한 자, 움츠린 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늘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귀신에게 속박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귀신을 물리치고 민족과 세계와 열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포항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2-0691번, 282-0691, 포항성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여러분, 양파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같이 들려주는 실험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한쪽 양파에는 사랑해, 고마워 같은 좋은 말을 들려주고 다른 한쪽 양파에는 욕설이나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면서 성장 과정을 비교해봤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말을 들려준 양파가 더 잘 자랐는데요. 물론 이것만으론 말이 식물의 성장을 좌우한다고 과학적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이 실험을 기억해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또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더욱 그렇겠죠.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힘이 나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을 들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찬양으로 마음을 씻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는 시간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듣고 부르는 찬양은 단순히 좋은 말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되죠. 또 믿음의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귀에 찬양을 담고 입술에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보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건강하게 자라나길 소망하며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평안한 수요일입니다. 네, 벌써 수요일이 됐네요. 저번 주에 저희가 텔레파시 퀴즈를 했죠. 찬양 퀴즈를 통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선물을 받아가셨는데요. 저도 마음이 참 풍성했답니다. 선물은 이제 막 가는 중이니까요.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근데 나는 받았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빨리 도착한 거거든요. 인증샷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서머 스페셜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퀴즈보다는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신청해주신 곡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또 주제에 맞게 올려드리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 두 곡 들었어요. 나는 노래하네, 제이어스의 목소리였고요. 이어진 찬양은요, 옹기장이 키즈의 목소리였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찬양하세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풍성한 시간 보내길 원합니다. 나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닿길 바라면서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릴게요. 우리 7201번님께서 보낸 찬양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게 정답으로 보내셨는지 신청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찬양 올려드릴게요. 호산나 싱어즈입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네, GM 코러스의 옛날 찬양들 올려드렸어요. 해 뜨는 데부터 손을 높이 들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세 곡 이어서 올려드렸고요. 기프티드의 목소리로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여름과 잘 어울리는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찬양 주를

악모하는 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 뒤에 코러스 넣는 게 재밌더라고요.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올라가, 올라가 하면서 이제 메아리 치면서 하는 그 코러스인데요. 네, 지금 올려드릴게요. 어누인팅의

아멘, 아멘입니다. 네, 이어서 신청 찬양인데요. 우리 7511번님께서 올려주셨었어요. 샬롬, 가족들과 서울로 휴가를 가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할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리며 자녀의 보살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돌봄입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듣고 싶습니다. 네, 휴가 지금쯤이면 다시 마치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못 올려드려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가족들이 좋아하는 찬양 강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찬양 올려드릴게요.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방금 들으셨다시피 사랑의 뜰 안에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정인숙 PD님의 공개 방송인데요. 오전 9시 방송 사랑의 뜰안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오늘 또 수요일이네요, 마침. 이게 2주 뒤 수요일에 열립니다.

8월 26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최성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하십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의 저자세요. 목사님의 간증과 함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초대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로 세미나 세 글자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만큼 풍성한 선물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현장에 일찍 오시는 분들 50분, 50명께 우리 저자 도서, 예수님과 한달 살기 도서를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같이 오셔도 되니까요. 신청 인원도 함께 적어주세요.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8570번님께서 이 찬양 신청해 주셨네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선의 목소리입니다.

아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감사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리면서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마지막 찬양 함께 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6주의 마지막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찬양을 최대한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청곡 잘 받아서 잊지 않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요예배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찬양은 신나는 찬양 올려드리고 싶네요. 우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온누리 워십 미니스트리의 목소리예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지만 결국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전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 한 가족입니다.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되죠. 그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수술대 위에 자신의 몸을 맡기듯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며 온전히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가 되어 좋은 열매 맺는 지체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하나 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은사를 가졌지만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영원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지는 쓸수록 감동을 주며 어려운 이는 찾아갈수록 친근해지고 칭찬은 할수록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말을 듣는데 감동을 주는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더군요. 이 시대가 경쟁사회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면서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생각과 말을 귀히 여기며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기쁨이 넘치면 좋겠어요.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존중하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보라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제목이 내가 보라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오랫동안 준비하던 회사의 최종 면접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어느 날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청년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바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사하기까지는 한 달의 기간이 남아있었고 신체검사도 받아야 되고 신입사원 연수교육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그 회사 직원이야. 아직 사원증도 나오지 않았고 책상도 없었고 월급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최종 합격 통보가 그의 신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눈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성을 공격할 무기도 없었고 공성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직 현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성문은 닫혔고 그들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이미 그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승리가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서를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하로 도입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년이 그냥 당신 최종 합격했습니다 라는 통보만 받았지 아직 그 회사의 정식 사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식 사원이 된 것 같이 그는 마음을 품고 행동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문제 여리고 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문은 아직 닫혀 있었고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현실에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여리고 성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현실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했던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현실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미 여리고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여리고 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넘겨주겠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넘겨주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을 위해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이룬 결과를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도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를 통해서 내 의지를 통해서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어져요.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삶의 형편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약속을 붙드는 마음이 또한 희미해지게 되어서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고 현실에 반응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달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반응하는 것과 우리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한 바퀴, 마지막 제7일에 일곱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도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힘들어요. 왜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을 돌아가고 도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성을 도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모맥을 메는 시간에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물이 그 뚝을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물 안에 발을 담궜을 때 그 요단강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들이 마른 땅처럼 그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대감 가운데 여리고성을 도니까 그 여리고성 도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릴까? 기대와 소망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매일 같은 삶의 반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삶은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으로 힘든 성도가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시기로 당신을 치료하시는 것이 결과다.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과정을 믿음으로 지나가자.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그 암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주간 그 힘든 건 가운데도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행복해요, 우리 노경성 권사님이 그래요. 왜요?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슴에 담고 지금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암의 치료 과정은 힘든 거예요. 왜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1년,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결과를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지금을 지나가면 그 모든 과정들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

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며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계획과 판단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구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요? 말씀이 머무르라 하면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붙잡고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떠나라 하면 내가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리고 성은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 앞에서 앞장서가서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행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앞에 누가 섰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먼저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언약궤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돈 행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성류의 화살을 쏘면요, 바로 그 화살을 맞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적들이 성문을 열고 공격하면 가장 먼저 적들을 맞이해야 될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맡겨진 자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핏대가여 기름부음으로 안수한 그 안수받은 중직자들이 저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삶으로 실천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다른 일반 성도들이 본받아서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로 기름 부어서 세움받은 분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 직분인지 아십니까? 뒤에서 처져서 구경하고 딴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앞에서 먼저 화살 맞는 자리예요. 앞에서 먼저 적이 공격하다면 그 위험을 감당하는 자리예요.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확대하면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오면 뒤로 숨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고 예배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책임지는 그런 사람.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리고 성의 문제를 무너뜨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은 쉽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아이 성에 올라갔다가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수아는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 앞을 떠나지 않았고요.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었고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하는 자리가 되었고 새로운 대법과 회복을 주시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피해 다니지 마세요. 언약궤 앞, 하나님 앞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문제가 생길수록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서 신음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여리고성은 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이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 앞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포항대성 공동체가 세상 사람의 생각과 가치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치와 기준과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 무릎 꿇으세요. 여기에 눈물 흘리세요. 신음도 여러분 얼마나 깊은 기도인지 몰라요. 신음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망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서 문제 해결된 방법이 있는데 문제 해결된 것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세요. 거기서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행렬을 자세히 보면 항상 언약궤와 함께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십계명의 두 돌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떠난 순종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기준은 내 경험이 아니고 세상 상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세우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한번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먼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둥 옆에 외벽을 세우고 그리고 그 외벽을 아름답게 치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 그 외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불면 결국은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 없는 빈 깡통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말씀으로 생각을 다듬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순종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내가 내 주인이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세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산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나는 필요 없단 말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기준, 내 오름, 내 경험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걷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신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백성이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지니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러분, 기도는 문제 앞에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3번 더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말이면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왜 구하지 않니?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너에게 그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왜 너는 구하지 않니? 지금 이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아해해요. 왜안 구하니? 왜안 구하니? 왜그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 문제로 그렇게 절망하며 그 문제로 그렇게 좌절하면서 왜 나를 붙잡지 않니? 왜 나에게 구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문제에 대처하며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문이 열려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늘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늘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잖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도록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실한 결과를 알고 지금 순종해가는 그 고백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주어질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할까요? 아니요. 그에도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확신 때문에 이미 결과를 붙잡고 지금 현재 그 문제를 헤치며 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인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나치고 지나치고 지나쳐서 결국 다시 돌아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힘 낭비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빠른 길이고 그게 온전한 길이고 그게 내 가운데 복된 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경험 있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갔다가 다시 제 방향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세월 동안 힘든 거 어려운 거다 겪고 나서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다시 걸어가잖아요. 다시.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당겨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0: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전통 가운데 주요 3장이 있습니다. 주요, 주요, 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요 3장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아멘. 여기까지. 주여 3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 믿음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이 외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외치는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가정이 한 목소리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시고 대안자시고 인도자십니다. 먼저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러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삶, 이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결과를 알고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분명한 결과를 알고 그 문제를 순종으로 헤쳐나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우승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대성교회 지역번호 054 285국에 656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골리앗에 맞서 싸우겠다는 다윗의 도전, 이것은 결코 충동이나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결투는 이스라엘 운명을 결정하는 싸움이었는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한 것이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능멸하는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역사에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듯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우리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또 세상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란 물맷돌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 많은 찬양으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세 곡의 찬양 이어 들으시면서 출발했습니다. 강용기의 주의 음성을, 이정미의 보이지 않아도 들으시고요. 임성규의 오신실하신 주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이곳으로 생각날 때마다 보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아, 8281번님께서 기도 제목 주셨어요. 오른손 새끼 손가락 골절로 수술 후한 달이 지났는데 더 크게 안 다치게 해주신 것, 왼손은 자유롭게 쓸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뼈도 잘 붙고 관절도 부드럽게 잘쓸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 먼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8281번님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찬양 들으며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8281번님 뼈도 잘 붙게 해주시고 또 지금도 병생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크리스 라이스의 영어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마커스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 찬양이 넘치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제가 부른 찬양인데요.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 또 극동방송 PD님이 직접 만드신 찬양이세요. 아, 귀한 찬양, 또 전국에 흘러퍼져서 다음 세대가 진정 일어나는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홀림팩트의 옳은 길 따르라 의 얘기를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어요.

자, 새 찬양과 다양한 찬양들이 가득한 내 삶의 노래로 계속해서 듣고 싶은 찬양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3075번님께서 샬롬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9826번님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찬양 본향이란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고유정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송승현이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청사진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들으시고요. 오늘도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세상을 향해 이 믿음이라는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랑의 주님, 감격의 주님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이번 주 날씨가 이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정말 며칠 사이에 날씨가 가을처럼 정말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구름이 많으면요, 너무 시원하고요. 햇볕이 나면 조금 덥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래도 이제 저 서쪽으로는 아직 많이 덥다고 합니다. 그래도 바람이 부니까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2026년 남아있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 예수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면류관 가지고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보물, 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 그 은혜가 가장 귀하고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취미생활 비슷하게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딱히 할 일 없으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조금이라도 바쁜 일이 생기면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모르는,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신앙의 삶이 정상인 것처럼 뭐 신앙생활 그렇게 할 필요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냥 우리의 영적인 액세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이 진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신앙의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성도는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요즘은 그냥 예배를 빠지는 것을 별로 그렇게 미안해 하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빠질 수 있죠. 예배를 못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은 다르거든요. 우리는 뭐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세요. 안 드리는 건지 못 드리는 건지 아시거든요. 근데 뭐 조금만 바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예배를 삶에서 제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요즘은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네,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들으셨습니다. 예전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고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입니다. 사랑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신앙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고요. 그냥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 믿어,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나는 알아서 살 거야. 굳이 내가

성도로서의 어떤 사명이나 어떤 성도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나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네, 이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찾을 때도요, 큰 교회를 찾아가시는 분들 중에는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작은 교회 가면은 부담이 되고, 뭔가 봉사를 해야 될것 같고, 헌신해야 될것 같고, 네,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여러분, 큰 교회 가시면요, 더큰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교회가 더큰 일을 감당해야죠. 작은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정말 취미생활처럼 내가 기분 좋을 때 열심히 했다가 내가 별로면 또 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찬송가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들만 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선교사님들만 이런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들으셨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마 찬미 선교단이 대구에서 처음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이제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죠. 찬양하고 또 헌신하고 또 서원하고 그때 서원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자신의 서원대로 또 사역자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불안하니까 좀 그런 불안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 생명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사실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나를 잘 모르거든요. 내 몸에 질병이 생겨도 나는 모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생명이 내 것이 맞는가? 그런 고민들이죠. 그러면서 그 진리를 찾아가고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편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앙생활들이 다 편해지고자 하는 그냥 좀 안전하게 이 세상에서도 적당하게 좀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다.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교훈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것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네, 위로브 앨범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들어졌습니다. 요즘 번아웃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2025년을 지나면서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뭐 조사를 했을 때 거의 절반이 번아웃에 처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거죠. 참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분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기분 나빠하실 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표현을 해도 그것이 좋은 분이 있고요. 그게 부담되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뭐 목회자들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 봉사의 무게가 만만치 않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힘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 안에서 열정이 솟아날 때가 있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시기를,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삶의 힘도 하나님께 구하는, 말씀 안에서 구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람 오식 가운데서 더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후 우리가 떠나갈 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은 그들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저는 무릎을 꿇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요즘은 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서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걸으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 가장 좋은 자세는 무릎을 꿇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장 6절과 7절입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저는 종종 왜 바울이 그곳에 더 오래 머물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여러 지역에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뭐 오래 머물러 있다가는 다른 사람들을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 1세기 말 로마 제국에는 아마도 수백만의 신자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바울이 한번 와주기를 바라고 바울이 한번 설교해 주기를 소망하고 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바울이 몸 하나로서 바빴겠습니까? 8절로 가보세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유한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거의 해안선을 따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해안선을 따라 뭐 버스가 달릴 수 있지만 바울 시대만 해도 뭐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아마도 걸어서 갔을 것이고 어떤 때는 그 배를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큰 힘과 그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가는 곳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를 맞이해서 힘으로 보태주고 위로함으로 격려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도회에서 믿는 신자들을 만나는 장면 하나하나를 바울의 그 사역의 길을 쫓아가면서 생각을 해볼 때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얼마나 멋진 사역이에요. 여기서 감동적인 스틸 사진을 찍기로 했다면 아마 사진사들이 엄청나게 셔터를 눌러대지 않았을까요? 21장 9절입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빌립이죠. 빌립 집사를 말하는 거죠. 그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 빌립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본문은 그 빌립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이 네 명의 여인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자매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예언의 은사가 필요했고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날로날로 잘 갖추어지고 건강해져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에 그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뭐 수없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마치 성령께서 바울아 이것이 네가 당할 일이다. 너는 기꺼이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들려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억지로 덫에 걸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갔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가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예언은 그에게 새롭게 전해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21장을 보고 있지만 몇 번에 거쳐서 20장을 보았잖아요. 그 20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가 소아시아에 있을 때 이미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몇 번이나 들었지 않습니까? 자,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기록자인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의사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누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가서 잡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결박뿐 아니라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죽기로 했던 것이죠. 그는 신자들에게 울지 말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을 보아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요. 다음은 14절 보십시오. 저가 고난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주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15, 17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참 이것도 감동적인 장면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말이에요. 그땐 얼마나 막 서로 피하고 안 만나주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다고요? 기꺼이 영접을 했다. 이어지는 18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고 했어요. 참,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환영인지 상상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이제 그는 많은 존경을 받는 사역자가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말해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직분을 잘 감당해 왔어요. 그는 그의 몸에 주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9절로 21절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고 또 규모를 가르치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실제로 했던 사역에 대해서 약간 비웃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들이 그에게 가르치도록 요구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게 돼요. 뭐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과 유대인들의 서원을 받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란 그리스도로 인해서 돌아온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되었음을 알았던 이 유대인들은 지금 모세 율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도 율법하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시행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 어찌 보면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방인 신자들은 모세 율법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유대 성도들이 말해요. 무조건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이건 또 곤란했단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바울을 방문할 때까지 모세 율법에 반대하는 것은 어느 것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쵸? 또한 유대 신자들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어느 것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것은 이방인들의 양심을 꺼리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와 같은 고기 먹는 것이 다른 신자들의 양심에 죄를 짓게 하거나 그를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뭡니까? 옳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기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거였죠.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환영 행사가 대단했습니까? 그 이튿날 유대의 장로들이 모인 그 귀한 자리에 바울이 이제 가게 된다고요. 그랬더니 바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이방에서 선교를 할 때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을 반대한 그 자체는 그건 옳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매기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준 것을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바울은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모세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관습하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 관습을 따르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건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늘상 말해왔던 하나님의 사도였거든요. 고린도전서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7장 17절로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분명하죠. 이것은 물론 진리에 어긋나지 않을 때 적용시킬 수 있는 원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할 때도 이 원리를 적용했던 것 우리가 알아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모쪼록 아무쪼록 말이죠.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여하고자 함이라. 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이 일이 비난받을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얼마를 얻기 위해 유대인들의 이 서원을 받도록 허용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만일 그가 이방인이었다면 그는 이런 유대인의 관습을 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바울의 행동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그 행위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였어요. 22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요한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로부터 성대한 환영을 받았어요. 그는 그들에게

0: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그 은혜의 선물들을 갖다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역사에 대해서 기뻐했다고요. 이제 그들은 바울에게 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이죠. 장로들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그들의 메시아와 구주로 영접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교회에 분열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한 교회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뿐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온 유대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 당신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것이 당신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유대인들을 얻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선생님께서 유대인들 때문에 서원을 한이네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가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성전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들과 함께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물을 때 바울이 어떻게 쾌이승낙을 하게 되죠. 이유는 뭡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서원을 하도록 명령받았기 때문에 서원한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사람들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서원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만일 서원과 함께 머리를 깎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만일 서원을 하고 머리를 길게 자르도록 한다면 그건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아래서 여러분은 만일 서원을 원한다면 서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치 않는다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21절로 28절까지를 보죠.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쳐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훼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게 하였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폭도들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이 20절, 27절, 8절에 나오는 이 폭도들도 억측과 잘못된 소문을 듣고 지금 뭐 사람들을 지금 충동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한번더 확인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이것 하는 자라.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 만난 빌립에게는 네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네 명의 딸에게는 이것의 은사가 있었고 이것을 통해 초대교회에서 그들의 신앙이 건강해져 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예언, 2번 봉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2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아인슈타인 회고록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의 결혼식에 갔던 한 친구가 대기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 결혼식 날에도 아인슈타인이 짬을 내서 냅킨에다가 방정식을 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시간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모두에게 똑같이 유한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을 우리 시간에 최우선으로 놓고 있다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만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우리가 될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더욱더 많이 내어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0: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1: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3: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기쁨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그 무거움을 대신 가져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Gather Vocal Band의 Hear My Song Lord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애쓴 만큼 되지도 않고 믿었던 것이 흔들려서 혹은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푹 가라앉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읽어드렸던 이사야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한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대신할 화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것. 여기서 죄는 그 시절에 큰 슬픔이나 절망을 겪은 사람이 그 마음의 표시로 머리에 뒤집어 쓰던 것이 바로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자체를 못 본 척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직접 손을 대어 아름다운 것, 그 화관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밤 그 약속의 마음을 기대어 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예수의 십자가, Here Around Worship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 김도연의 주 없이 살 수 없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Common Gathering의 Surely Worthy, Elevation Worship과 Brandon Lake가 함께한 Graves into Gardens, 그리고 Better Music이 부르는 No Longer Slave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3289번님께서 김도연 찬양사역자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라고.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청도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시면서 신청곡 나의 가는 길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제 수련회 기간이네요. 수련회 가본 지가 참 오래돼 가지고, 아, 이맘때 정말 그저 때는요, 그러니까 나 때라고 하죠. 저 있을 때는 요즘 어떻게 수련회를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이제 있던 교회의 근교에 있는 작은 지방 교회에 가서 거기서 뭐 수련회를 열었던,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뚝방길에서 예, 이런 거 저런 거뭐 옥수수도 먹고, 특별히 이제 수련회 기간이 되면 카레가 빠지지 않죠. 예, 카레를 먹으려면 또 요절도 외워야 됐던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아, 수련회, 갑자기 수련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껴지지도 않겠지만, 예, 갑자기 드는 그런 밤입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한웅재의 의의 나무, 이길승의 부르신다, 강명식의 기뻐하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Thank you, Lord. Just say it quietly. God will make a way. Say it again. God will make a way.
1: Have we seen?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룡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성룡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웃을 향한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과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에는 온유와 절제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절제. 이거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내 믿음에 고백되리라 크룩스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강찬의 승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절제가 저는 정말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끝판왕인 것 같아요. 정말 가장 갖고 싶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절제가 여러 분야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뭐 쉽게 생각하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치면은 그 음식을 절제해야 되는데 생각처럼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승리라는 목표가 있다면 내 마음의 감정도 행동도 욕망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절제란 육체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성령님을 떠나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리고 절제는요, 영적 지도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디에서 어느 틈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이 현장에서 있다 보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고 욕심도 있습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님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삶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 6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번 주간 마지막 8번째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적 충동을 억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의 삶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욕심도 마음도 행동도 주 안에서 절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좋은 생각이 행복을 리메이크한다고 조성원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가끔 씻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지만 단수가 되어 씻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행복해집니다. 신발이 다 닳았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게 활동했다는 증거이고 무거운 짐을 들게 되는 것도 튼튼한 두 손을 가지고 있게 가능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순간의 생각, 감사와 기쁨이 삶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의 문을 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0: 브라운홀십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로달비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테리언의 테스티머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범키의 공감하시네 들려드릴게요.
1: This is the moment.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메리 메리의 What a Friend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스 밴드의 주님 오세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트 밴드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CC 와이넌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응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띄워드리고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한경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여서 조나단 버틀러의 몰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더위가 한층 꺾인 것 같으면서도 여름은 여름이죠. 우리가 인생길에서 행복한 날과 또 불행하다 느끼는 날을 봤을 때 어떤 날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사실은 불평을 더 많이 하게 되는 내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 더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계획했던 대로 어떤 일도 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나만 왠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원망이 나도 모르게 새어나올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음에 내게 원하시는 것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라는 사실을요.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하셨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가진 것 같고 나만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감사를 하기를 그리고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동안에 베풀어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지금이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어떤 장애물을 만난 것 같고 어렵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베푸실 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거든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 기대하고 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코너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우리 한반도의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과 또 코너들 함께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 문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꼭 함께해 주십시오.

0: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남북 간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통일을 염원합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나눠주실 남북한 2030 청년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각자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4: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순이님이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 인사를. 안녕하세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살펴봅니다.
7: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화,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이 휴전 상태인 국가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도 끝나야 되고 이 한반도 내에 긴장이 없어야 하는 상태일 텐데요. 하지만 북한과 대립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일상이 평온하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를

0: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되겠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방법,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오늘의 주제는 평화라는 되게 따뜻한 단어인데 무거운 중요한 단어예요. 네. 과연 남북한의 평화는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어렵죠. 어렵죠.
1: 어려워요? 솔직히, 지금은 아닌 것 같으세요?
2: 솔직히 그 어느 때보다 긴장 상태인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남한의 2030 세대들은 평화롭다고 여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언제 도발당할지 모를 그런 위험 속에서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1: 사실은 우리는 분단 지금 80년을 지내오고 이게 일상이 돼버려서 별로 불안함 없이 살아가지만 해외에서는 한반도를 볼 때마다 항상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거든요.
3: 네. 맞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그냥 자유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불안할 텐데 저는 이스라엘이 너무 불안했어요. 그렇죠. 너무 웃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평화롭다 지냈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전쟁 휴전이라는 게 갑자기 몸에서 맞아요. 이제 갑자기 딱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 긴장 상태로 돌아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1: 진정한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얘기시고요.
4: 저는 사실 불안에 떨던 한 청년인데요. 아무래도 분단 선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해요.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제일 먼저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4: 그런데 그런 농담이 그냥 웃어 넘기는 일이지만 그 속에 정말 큰 불안함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거나 갑자기 막 군인 장병분들이 막 대대적으로 훈련을 위해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아 맞다 우리 분단국까지 좀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5: 네. 정말 감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큰 소리가 울린다거나 사이렌 소리가 울렸을 때 저도 한 번씩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우리는 무의식 같은 하지만 긴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평화로운 상태인 듯 살아가는 거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 그렇죠. 근데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맨날 뭐 훈련하고 맨날 뭐 그런 전쟁 긴장 속에 살아갔었는데 그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로울 거다.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저로서는 그때 당시 우리는 그랬거든요. 아, 이 시기만 버티면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이 올 거다. 근데 지금 그 세상은 안 오고 점점 더 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게 남한 청년들은 여태까지 그냥 전쟁이 없는 그 시간을 겪어오다 보니까 평화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뼛속 깊이 그런 긴장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리고 특별히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 세대들은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그때 기억들, 그때 그 참혹함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누구 하나 나는 진정하게 평화를 누리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화를 과연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2: 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않을까. 서로가 맨날 여기서 총을 든다고 우리도 총을 들고 같이 겨누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에 협력을 해서 평화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 저도 평화 이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또 평화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너무 각자가 또 의미를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말 평화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언제나 위협 속에 있고 또 진정한 평화는 사실 이 땅에서 완전한 평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그래도 평화를 계속 모색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통일을 주장하지만 복음 통일밖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평화로울 수 있거든요.
1: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알죠.
3: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0: 하는 일이 다른 정말 생뚱맞은 일인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평화에 다가가는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될수 있는 그 시작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한국
0: 네.
1: 교회 안에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0: 맞아요.
1: 교회에서도 또
0: 네.
1: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아, 그렇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복음,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0: 네.
1: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평화는 한 번에 뚝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더 대화를 할수 있게 자꾸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직은 전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총성이 없는 상태일 뿐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불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작은 협력에서부터 이 대화가 이끌어진다고 생각해요. 스포츠 경기라든지 다양한 문화 인사,
1: 네.
0: 뭐 이산가족 만남, 이런 경제적인 협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1: 네.
0: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고 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자꾸 만들어진다면 이 반복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말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어떤 문화를 접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인 부분으로도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평화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 네. 북한이 말하는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북한은 핵이나 그런 관련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본인들의 평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화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는데,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남에서 말하는 평화는 피흘림이 없이 정말 서로의 일체의 갈등이 없이 해결이 돼야 하는 게 평화인 거잖아요.
0: 네.
2: 그래서 북이 말하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핵을 가져야 하고 이런 건 결국에는 누군가는 아픔이 있고 누군가는 피해가 보는 그런 부정적
0: 맞아요.
2: 상황들이 결국 생기기 때문에 남은 그런 북의 평화를 좀 막기 위해서 계속적인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
0: 네.
2: 북은 그런 남의 설득에 조금만 더 마음과 귀를 열어서 조금 수용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언젠가 평화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분들의 생각은 사실 어떤지, 북한의 주민들도 진짜 싸워서 평화를 쟁취하길 원하는지,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3: 북한에서 살아본 경험상 그때는 솔직히 그랬어요. 싸워서 이겨야만이 평화가 온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싸운다고 다 평화가 오진 않잖아요.
1: 그렇죠.
3: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침략국이라 해서 희생자가 안 났어요. 그다뭐 어디나 다 희생자가 나고 어디나 파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피를 안 흘리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핵무기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잘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맞아요. 네,
3: 다음 세대는
2: 맞아요.
3: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최대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전 지금 순이님 얘기 듣고 보니까 지금 가장 평화가 없는 사람이 김정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 맞아요.
0: 가장 평화가 없고 가장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더 핵을 가지고 그거를
1: 불안함과 함께.
3: 불안함을 표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숨기기 위해서 지금 핵을 가지고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이 지구를 깨버린다고 해서 뭐 혼자서 잘살 것도
1: 결국에는 다
3: 아니고.
1: 공멸하는 거예요.
3: 네, 맞아요.
1: 그렇죠?
3: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1: 네, 사실 이 평화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노력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는 무기를 갖고서, 누구는 대화만을 갖고서 할수 있는 것은,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여러 가지 긴장을 관리하는 법, 외교적인 노력,
0: 네.
1: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도 필요하고, 대화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3: 제일, 네. 제일 중요하죠.
1: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당연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이거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평화.

0: 화가 아니구나.
1: 네,
0: 결국에는
1: 맞습니다.
0: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만이 진정한 이 땅에 평화를 줄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1: 맞습니다.
0: 곳곳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노력이 참 많이 필요하지
1: 네,
0: 않겠습니까?
1: 맞아요. 기도로 노력을 해야죠.
0: 네.
2: 우리가 평화를 말한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상처를 더 만드는 길이 아니고 상처를 고치고 듣고 이해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네.
0: 우리 평화를 이뤄가는 길은 참 험난할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그 험난한 가운데 누구 하나 피 흘리거나 희생을 당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모두가 웃으면서 함께 맞이할 수 있는 평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조금은 무겁고 어려운 주제지만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귀한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남북한 2039 청년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2: 너와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원칙 수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값싼 중국산에 밀려 국내 생산이 끊겼던 국산 에스컬레이터가 10년 만에 부활해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식품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이 50.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는 기후변화로 높은 파도가 잦아지면서 우리나라 연안의 절반 가까이가 침식 우려 또는 심각 단계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 쉼터 이용이 여의치 않은 일부 어르신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새로운 피서지로 찾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송금 단속을 강화하면서 국경지역 송금 브로커들의 수수료가 송금액의 50%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개인 환전상 단속을 강화했지만 장마당에서는 상인과 손님이 외화를 직접 주고받는 거래가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건강을 간편하게 챙기려는 젊은 층과 고령층의 수요가 함께 늘면서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이 올해 8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년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을 언급하면서 역대 총리들과 미묘하게 다른 표현을 사용해

원칙 수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7년부터 핵무기를 갖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겠다는 비핵 3원칙을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역대 총리들은 히로시마에서 이 원칙을 앞으로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새 원칙 가운데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들여오지 않는다는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추도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 수정 여부를 예단해 말하지 않겠다면서 현재 이를 정책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값싼 중국산에 밀려 국내 생산이 중단됐던 국산 에스컬레이터가 10년 만에 다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에스컬레이터 산업은 2000년대 들어 저가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밀렸고 2014년 현대 엘리베이터마저 국내 생산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명맥이 끊겼습니다. 이후 중소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설치했지만 고장이 나면 적합한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안전 문제도 제기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서비스와 중소기업들이 지난 2024년 경남 거창에 설립한 K에스컬레이터가 지난해 첫 제품 납품을 시작해 4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승강기 안전공단의 모델 인증을 받아 높이 21m 이하의 에스컬레이터를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자격도 갖췄는데요. 국내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설치된 쇼핑센터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공공 분야 교체 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저렴한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년에 걸친 산업 공백으로 숙련 기술자가 부족한 가운데 회사는 미국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 북미 수출에 필요한 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이 한국 제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식품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의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체 식품 매출 가운데 온라인 비중은 50.5%로 오프라인은 49.5%를 앞섰습니다. 온라인 식품 매출 비중은 2021년 31.7%에서 5년 만에 절반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 업체의 비중은 68.3%에서 49.5%로 18.8%포인트 줄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온라인 장보기가 일상적인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은 데다 신선식품까지 온라인 구매가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해에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영업 위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 휴업 등 기존 규제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유통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 장보기까지 온라인 매출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높은 파도가 잦아지면서 우리나라 연안의 절반 가까이가 침식 우려 또는 심각 단계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 침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조사 대상 연안 225곳 가운데 100곳, 44.4%가 실제 모래 유실이 많은 C등급 우려 또는 D등급 심각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 70.6%, 전북 66.7%, 전남 58.6%, 경북 4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연안 침식이 심해진 배경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에 꼽힙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높은 파도가 발생하기 쉬워지고 파도가 백사장을 반복해서 때리면서 모래를 바다로 끌고 가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겨울철 깎였던 백사장에 봄과 가을 다시 모래가 쌓이며 회복됐지만 최근에는 침식 속

속도가 회복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백사장은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래가 사라지면 태풍이나 폭풍우 때 해안도로나 주택가의 피해 위험도 커지는데요. 연안 생물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치어단 인천국제공항이 일부 어르신들의 새로운 피서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항 내부 평상과 벤치에서는 장기를 두거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오랜 시간 더위를 피하는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교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냉방이 잘 되고 공간이 넓어 오랫동안 머물러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이 공항을 찾는 이유로 꼽힙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위치를 모르거나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의 무더위 쉼터 4,034곳 가운데 약 70%인 2,817곳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곳은 202곳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이용자인 어르신들이 가까운 지역사회 안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쉼터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송금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국경지역 송금 브로커들이 받는 수수료가 송금액의 50%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는 송금 브로커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통상 30% 정도 수수료를 받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40%로 오른 데 이어 최근에는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는 일부 브로커가 5천 위안 미만의 송금 의뢰는 아예 받지 않고 여러 차례 거래해 신뢰가 쌓인 사람들과만 제한적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속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거래자를 받기보다 기존 거래자와의 관계만 유지하면서 활동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도 송금 수수료가 50%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고 과거와 달리 권력기관과의 연줄이나 뇌물로 단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금 방식도 브로커가 먼저 돈을 전달하던 방식에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하려는 탈북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개인 환전상인 이른바 돈 대꼬를 강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장마당에서는 오히려 상인과 손님이 달러나 위안화를 직접 주고받는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장마당에서는 고가 전자제품뿐 아니라 최근에는 식료품과 조미료, 생활용품 같은 소액 물품을 살 때도 외화로 직접 결제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는 주민들이 환전상을 통해 달러나 위안화를 북한 돈으로 바꾼 뒤 물건을 구입했지만 이제는 구매자가 외화를 내면 상인이 당일 시장 환율에 맞춰 가격을 계산하고 북한 돈으로 거스름 돈을 주는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개인 환전상을 환율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왔지만 시장 환율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달러당 4만 원대였던 시장 환율은 현재 7만 원 선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 돈의 가치 하락과 물가 불안으로 주민들의 외화 선호가 강해진 가운데 환전상 단속이 외화 거래를 없애기보다 장마당의 직접 거래로 방식을 바꿔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는 건강을 즐겁고 간편하게 관리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 규모는 2018년 813억 원에서 올해 약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8년 사이 약 10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소비층은 운동과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20, 30대지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근육 유지와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는 고령층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백질 분말을 물에 타 먹는 제품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바로 마실 수 있는 액상형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맛의 종류도 크게 늘었는데요. 오리온의 단백질 음료는 2024년 출시 이후 24년 만에 판매량 1,000만 병을 넘어섰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단백질 음료 역시 2020년 3종에서 현재 50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매출은 15배 증가했습니다.
식품 업계도 제품군을 다양화하면서 운동을 위한 보충제를 넘어

일상에서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려는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13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출발해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강원도 영서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반대로 영동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춘천과 강릉 22도, 낮 최고기온은 춘천 32도, 강릉 29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 지역도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5도, 전주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전주 모두 33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와 제주도의 하늘도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구와 제주 26도, 부산 25도로 시작되고요. 낮에는 대구와 제주가 33도, 부산 32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22도, 평양과 개성 2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 31도, 신의주와 개성 30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의 하늘은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이 낄 예정이고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과 청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6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남해 바다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로 일겠고요.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하늘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오전에 최대 3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구름 많이 끼겠고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3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또 낙심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하루 보내시길 축복하고요. 5157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새벽에 이런 방송이 있는지 몰랐는데 북녘당에 방송이 되고 있군요. 북한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분들과 러시아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문자로 응원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이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셔서 무료 문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기도에 참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여섯 가지의 원칙을 평생 동안 지키며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끈기 있게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 결과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하나요?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나오나요?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기도로 끈기 있게 간구하며 이 새벽녘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주님께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한 번씩 한 번씩 읊조리며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더 집중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 지존자의 은신처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더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는 내 것이라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호와를 섬겨라. 신명기 28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라.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이웃을 내모고 같이 섬기세요. 섬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겸손하게 섬기라고 그랬어. Walk humbly. 참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한 것은 겸손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두 번째로 완전히 순종하면서 섬기라고 그랬죠.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세 번째로는 우상을 배제하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못 섬겨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죠. 왜? 그 여호와를 섬기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의 중에 병을 제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The greatest blessing is salvation. 출애굽기 22장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에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는다 그랬어. 구원이라는 값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냥 덤덤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너희들의 적을 다 끊어준다. Cut off.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내게서 끊어준다. 끊어준다 그랬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끊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형제와 자매들의 선곡으로 채워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김옥심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1: 찬송가 265 지혜에서 자아를 얻게 함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어 죄 많은 우리를 위로와 격려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몸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주의 권세의 주의 능력으로 악한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를 주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영광의 할렐루야. 아멘.
0: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르며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의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북에서 온 김옥심 자매님의 선곡 남과 북 가운데 이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찬송가 함께합니다.

오늘 북에서 온 김옥심 자매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나눠준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먼저는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세계 곳곳에서도 이 찬양을 즐겨 부르고 있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영어 찬양으로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선곡, 특별히 오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라는 이 찬송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그 찬양으로 이땅 가운데 그 울림이 가득할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역사의 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남과 북이 될줄 믿으면서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옥심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까지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이 새벽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 그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8편의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철옹성이시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되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3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본문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승리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승전가를 부른 이유를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 싶은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통치 시기로 보면 초기 부분에 해당하는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여기에는 사울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사울에 대해서 원수라고 생각하거나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원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이스라엘과 세력 다툼이 치열했던 블레셋, 그리고 모압, 암몬, 아람 등 주변에 있었던 자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이들뿐만 아니라 다윗과 나라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던 압살롬의 반역이나 세바의 반란이 이 원수의 범주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바의 반란 그 이후에 시간을 쫓아 들어가 보면 다윗은 자신의 통치 기간 전체를 이 후반기에 들어서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 받은 날, 딱 그 날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희는 앞부분만 봤지만 이 22장 전체 50절이 넘습니다. 이 긴 승전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이 찬송을 하고 있는 진심이 무엇인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다윗의 경우에서 보면 자신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의 소리를 높여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된 자리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은혜의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을 땐 우리의 입술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의 찬송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또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들을 겪었을 때에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내 삶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은 기역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찾아 들어가 보면 아주 다릅니다. 다윗이 찬송하는 그 이유와 또 그 이유를 찾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청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면, 벗어난 자리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찬송을 올립니다. 이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찬송을 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는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사망의 물결이나 불의의 창수나 수월의 줄이나 사망의 올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반석이시고 내 피난처이시고 내 구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자리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이 하나님께 내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승정가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다윗의 진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손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왕과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 출정하기 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이 왕과 군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 왕에게 승리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에 따라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보이지 않고 백성들의 기도와 제사장의 축복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이 기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과 군대를 위하여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백성들의 간구는 우리 왕과 군대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중심적인 것 같지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뒤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왕이 세상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도록 주옵소서. 이것이 시편 20편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당시 다른 나라들은 병거와 말이 많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신경을 집중하는가 하면 누가 더 많은 병거를 보유하느냐, 누가 더 많은 말을 모아들이느냐,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의 마음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세상이 그러하듯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데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붙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겠다. 이것이 이들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전쟁은 두려운 겁니다. 전쟁의 결과에 따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고 피 흘리는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세상에 볼 때는 무지한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볼 때는 가장 분명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운 전쟁이 이 말씀과 결을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겠다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해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이쪽으로 공격해라. 여기가 약하니 여기를 방어해야 된다. 이 신호를 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 작전과 전술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승리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그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 있으면 아말렉이 이기는 형상입니다. 전혀 장소가 다른 곳에서 전혀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이유인데 여기에 따라 승패가 좌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었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는 이제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호수아와 군대의 능력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싸우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면 그 지역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였으니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법과 때에 따라 행하실 일이라는 것, 이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귀에 외워 들리는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기본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아무리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승리를 이어가던 그때에 해가 저무니까 이 여호수아가 담대한 믿음의 선포적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선포를 하게 되죠. 자, 이 선포를 어디를 바라보고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태양을 멈춰야 하고 달을 멈춰야 하면 하늘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향해 달을 향해 선포적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여호와께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이 선포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해와 달이 멈춘 것이 기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전쟁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알고 깨닫고 경험한 것을 앞으로의 전쟁에 너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삼아야 할 무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다음은 몇 편이에요? 21편이죠. 그런데 이 21편이 시편 20편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시편 20편은 전쟁 전에 하나님께 이 전쟁을 다 내어맡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는 기도였습니다.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과 군대가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군대의 능력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 2절에서 6절까지는 왕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복의 혜택들에 대한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하면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고 무엇을 요구하든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순금으로 만든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장수하는 복을 주셨고 주의 존귀와 위엄을 주셨고 영원토록 극진한 복을 주셨습니다. 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인데 왕에게 부여되는 복의 혜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야 상급이야 아닙니다. 이 땅에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 이 아는 자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평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아내는 이 기도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 본문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 이 부로까지 살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 상 전체 주제에서 가장 집약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를 꼽았었는데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내어맡기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에 맡기는 기도이기 위해서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나의 기도로 보면 죽음이 있는 자리, 수월의 자리, 가난한 자리, 낮은 자리,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날 위한 어떤 일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소원하고 소망하는가 하면 살아있는 생명의 자리, 수월에서 벗어난 자리, 부한 자리, 높은 자리,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 난 여기가 좋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이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리에서도, 수월의 자리에서도, 가난한 자리에서도,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분의 소원과 뜻을 다 이루어내실 수 있다. 그러니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시는데. 거기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한나는 이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기뻐하며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찬송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무엘 하의 중심 주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다윗의 영원한 왕권이었습니다.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너의 뒤를 이어 태어날 자들에게 이 왕권이 영원토록 이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약속이라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봐야 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이때부터 다윗이 가장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처지와 상황과 상태와 조건과 한계는 아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에서 그 다윗이 승전가라고 부르고 있는 그 말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지만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뢰었더니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1, 2, 3, 4, 때로는 4, 3, 2, 1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풀어내시는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고 있는 분명한 고백이겠지만 이 고백을 우리가 어디까지 쫓아가야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이 승전가를 올려드리며 그 믿음 있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다윗의 고백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다윗의 고백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는 없지만 이 전체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다윗의 고백에도 담겨있는 내용인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을 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풀어오는 과정에서 아니라고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드려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사망의 물결이 애우는 데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두렵지 않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수월의 줄이 두르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셨기 때문에 사망의 올무에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힘이라고 고백하는가? 아니요, 이건 뒤에 거라고요. 뒤에 거. 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지위와 신분과 책임을 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이유, 내가 찬송하는 이유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이 해소되었고 응답되었고 만족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평생을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역사를 내 안에서 채워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하루를 살아내자 이제 이 말씀을 드렸고 이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내 마음과 의지를 쫓아 사느냐, 아니면 이 하루에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내가 은혜로 쫓아가는 하루로 삼겠느냐, 후자의 선택과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일주일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는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에 묶이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할 테니 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보십시오. 보는 자에게, 그리고 보고 깨달은 자에게, 그 마음을 연 자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들은 앞으로도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힘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때에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보았다면 우리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서 있게 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변하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광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우리는 주의 찬송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서 이 전쟁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자신의 생애가 힘이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믿음 있는 감사의 찬송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달았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자리에 나아가 비록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 환난의 자리,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3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의 황해도는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함경남도 곳곳에서는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이른 아침 오가는 길 우산을 꼭 챙기시고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지나는 함경남도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4도, 신의주와 강계, 서울, 강릉, 대구, 광주, 부산, 여수, 목포가 23도로 보이고요. 평양이 22도, 개성과 청진, 춘천이 21도, 함흥이 20도, 해산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34도, 서울이 33도, 개성과 대전, 여수, 목포가 32도, 평양과 춘천, 부산이 31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해산, 제주

가 30도, 강계가 28도, 신의주와 강릉이 27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에서는 어제부터 시작된 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5m에서 3.5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시편 22편 13절의 고백과도 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만을 찬송하며 그렇게 노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리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이른 아침에도 기온은 많이 올라있지만 아름답고 녹음 무성한 8월이 참 좋습니다. 식물들이 얼마나 바쁘게 열매와 과실을 향하여 경주를 하고 있을지. 오이 농사를 짓는 한 집사님은 아침마다 오이밭에 나가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요. 오이야 고맙다.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주렴. 하나님 주신 식물 한 그루에도 사랑을 쏟는 그 농부 집사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하루를 건강하게 맞이하길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추후 2020년

8월 13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신 분이십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역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마를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의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0: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9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9장 우리 11절에서 이제 20절까지의 말씀은 어제부터 이제 이어진 곡 그리고 그의 군대가 이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그들이 갖고 온 무기들 열방을 함께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거기에 사용된 이 무기들을 다 모으니까 7년 동안 불쑤시개로 장작으로 태울 만큼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하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고개 세력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39장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이미지는 하나님을 대항할 것으로 여러 차례 예고했던 북방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대적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묵시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시대, 모든 세상의 권세에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실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심상이 되고 이 에스겔의 이 39장에 나오는 이 에스겔의 심상은 역사적으로 성취됐다고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주셨던 말씀이고 이 에스겔의 이 심판의 역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그대로 또 반영이 되게 되죠.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1절에 그날에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곡과 그 주변의 여러 왕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곡 여기서 이제 곡은 하나님께 이미 패배한 왕이죠. 자, 여기 보면은 1절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 이렇게 돼 있는데 로스 지역, 메섹 지역, 두발 지역을 다스리는 왕 곡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맹주를 말하고 이 곡이 그 외에 여러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을 끌고 갔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에스겔 38장에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38장 5절에 보면 바사, 구스, 붓, 6절에 고멜 그리고 도갈마 족속과 같은 여러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나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두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활을 들고 화살을 쏘려고 할 그때 하나님이 정확할 때 정확한 그때에 이들을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대패당하게 됐는데 크게 패배를 당했는데 이 패배당하고 전부 죽은 이 사람들의 시신이 무더기를 이루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땅, 곧 바다 동쪽, 여기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 동쪽에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사해는 사해 주변으로 이 통행하는 길이 있는데 남쪽으로 해서 이 에일랏, 지금으로 말하면 홍해로 가는 큰 길이 있었고 이 사해를 통과해서 저 북쪽으로 요단 구름길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죠. 자, 그런 길 가운데 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통째로 매장지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매장지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의 시신이 얼마나 많든지 그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곡과 그를 따랐던 모든 무리를 다 매장하고 그 골짜기 이름을 뭐라 그러냐? 하문곡의 골짜기다. 하문 그러면 무리라는 뜻입니다. 무리. 곡 뒤에 하문곡이니까 곡의 무리 이런 뜻이죠. 곡 왕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묻혀있는 골짜기. 바로 하문곡의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문곡의 골짜기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 일곱 달 동안 시신을 매장한다면 얼마나 시신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자, 여기 일곱 달이라는 건 실제적인 수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일곱 달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 필요한 완전한 정결의 기간, 요거를 이제 일곱 달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완전한 기간을 상징하게 되지요. 자, 여기 일곱 달 동안 그들을 매장해서 그 땅, 이 하문곡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들의 피를 흘리게 되는데 이 피 흘린 이들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지는데 그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잘 매장을 한다는 겁니다. 시신이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다 매장을 해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하죠. 13절에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을 텐데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자,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들을 매장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에 목격하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자, 이들을 매장하고 또 이 땅이 정결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순행한다라는 건 두루 감찰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신을 매장하고 두루두루 이 땅을 돌아다니다가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곱 달 동안 매장을 할 때 이 시신이 한 곳에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도망가다 죽고 피 흘려서 다쳐가지고 가다가 죽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시신을 전부 수습해서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이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혹시 이 땅에 남아있는 시신이 어디 있나를 두루두루 순찰하는 순찰조가 있는 거죠. 자, 가다가 그런데 15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이게 이제 다 묵시적인 용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웁니다. 푯말. 여기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시신이 있으니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매장하는 사람에게 알려서 하문곡의 골짜기에 전부 그 시신을 옮겨와서 거기에 매장하게 하고 그 매장한 곳의 지역을 성읍을 쌓게 되는데 거기 이름을 하모나. 하모나 그러면 이 무리들의 성읍이란 뜻이죠. 그 골짜기에 이들을 매장하고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에는 이 땅에 심판받은 모든 이들이 매장이 되고 사라지는 거죠. 우리 시선에 사라지고 흔적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이런 의미입니다. 흔적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온전히 정결하게 정상적인 거룩한 땅으로 다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기간은 이제 일곱 달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곡과 마곡의 거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오라.

보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여기 좀 섬뜩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들에 있는 각종 짐승들 그리고 새들, 그러니까 야생의 짐승들과 새들입니다. 성읍에서 사는 가축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 산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와서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자, 그럼 어떤 살을 먹고 어떤 피를 마시느냐? 18절에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셔라 그러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임을 당하게 한 대적의 세력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론 매장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요것과는 별도로 또 다른 이제 환상의 덩어리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이것들이 이제 이 매장을 할 때는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곡 왕 그리고 주변의 여러 주변국의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 장군들 다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이제 17절에서는 나오는 이 환상이 뭐냐? 이들이 이제 죽어서 심판당했을 때 이 장면을 갖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새들, 야생의 새들, 부정한 새들 다 와라. 그리고 짐승들, 늑대, 자칼 뭐 이런 곰 다 와라. 와서 하나님이 예비한 큰 잔치로 와서 너희들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세상의 왕들, 용사의 살을 먹고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어다. 자, 바산이라는 건 어디냐면 요단 동편의 고원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쪽 지역에 있는 거기가 이제 아주 높은 고원에 아주 푸른 초장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거기 소들을 많이 키우는데 더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의 이제 경계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지역에 아주 기름진 소들, 이들을 잡아먹듯 할지어다. 이 말은 뭐냐? 이게 원래 피조세계 질서대로 하면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는 거죠.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이 세상의 질서, 피조세계의 질서가 뒤집혀지는 거죠. 세상의 왕들이 잡혀먹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했던 모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피를 다 이들이 빨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질서가 역전이 되고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희생제물과 같은 걸로 바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물이 된다는 건 뭡니까? 피를 쏟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세상의 모든 지도자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제물로 바쳐지는 양상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들이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질투가 그 백성들을 보호하며 이들을 심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전부 심판하실 텐데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텐데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잔치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그대로 어디로 오냐면 요한계시록으로 와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 대항했던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보겠습니다.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그분이 공의로 심판함에 나와 싸우게 되는데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밝게 될 것이다. 그러죠. 자, 그렇게 되니까 17절에 이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외칩니다.

0: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이게 뭐냐? 피조 질서의 역전을 통해서 기존에 떵떵거리며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들을 가장 비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자,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마지막 때 이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미혹하던 자죠. 이들이 다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다 죽으니까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전쟁을 누가 수행하는 걸로 이제 요한계시록엔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실 전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자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권세들을 향하여 친히 입의 기운으로 말씀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이들을 치고 그러면서 초대하는 거죠. 모든 새를 향하여 너희들 와서 왕들과 장군들, 장사들의 살을 먹고 그 다음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이 묵시적인 심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 제국의 정점에 있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 연합하여 이 세상을 대항하던 모든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결국 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쳐지며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것으로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데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궁극적인 종말의 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중에 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이들이 거룩하게 주 앞에 서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죠.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이 힘과 권세 앞에 휘청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오셔서 다스리시고 결국 주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곡과 그 모든 무리들을 온전히 심판하시되 그 매장지까지 지정해 주시는 철저하신 하나님을 이 아침 뵙습니다. 하나님은 곡 무리들의 살과 피를 각종 새와 들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시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함을 우리도 오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마무리하신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정결케 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아침이에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믿음의 승리 후에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고치시고 싸매시며 끝내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 잘못하여 맞는 매조차도 은혜라는 묵상으로 8월 13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더운 일기를 말씀의 묵상으로 물리치시며 평안한 한 달 되십시오. 아침 예배 제작의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63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높이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의 열매가 가득 맺히도록 기도하며 결단하게 원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오늘 네오은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시편 100편.

0: 듣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자기 구원을 입증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0: 지옥입니다. 얼마나 간단 명료한 말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간단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강조하는 사상을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이에 맞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인간 편에서의 응답과 책임을 더 강조하는 사상을 알미니안주의라고 부릅니다. 교파적으로 보면 장로교는 칼빈주의에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양쪽 주장의 근거를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 혼란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신학생들이 토론 중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혼란에 빠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그는 칼빈주의 쪽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아무래도 칼빈주의가 더 성경적인 것 같아서 결정을 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칼빈주의 쪽 사람들은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서 온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서 온 것이라고 말해야지 자기가 결정해서 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알미니안 쪽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오게 됐느냐는 그들의 질문에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이곳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왔습니다. 대답하자 우리는 스스로 자율적 의사로 결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온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다 믿는 칼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거나 시인하거나 영접하거나 등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 자체가 선물이에요.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요, 누리는 것으로 현실화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자기의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해 주심으로써 인쳐주시는 대사건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낳아주시는 신적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진행됩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순종으로 자기 구원이 참됨을 입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더욱 말씀과 묵상을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물결에도 우리의 중심은 주님께 있고요.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말씀 통해 새 힘 얻는 시간 되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3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해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없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보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크리스찬은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부름을 받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순교자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목숨을 걸고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곧 순교입니다. 배려와 양보가 없는 요즘 세대를 살면서 배려와 양보도 이 시대의 순교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로마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탈출할 수 없는 절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최고의 의과대학이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는 긴 유리 그릇에 실험용 쥐를 넣고 물을 천천히 넣었습니다. 쥐는 차오르는 물에서 숨을 쉬려고 15분 정도 헤엄을 치다가 이내 포기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가끔 10시간을 넘게 버티는 쥐들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15분 정도 헤엄을 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쥐의 털과 수염을 밀고 같은 실험을 하자 이번에는 평균 10분도 못 버티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실험용 쥐뿐 아니라 야생 쥐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헤엄을 치는 쥐들을 중간중간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쥐들은 평균 60시간을 버텼습니다. 평균값인 15분 만에 삶을 포기한 쥐들은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이 실험의 책임자인 커트 리히터 박사는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절망한 쥐는 삶을 더 빨리 포기했다. 그러나 희망을 품은 쥐는 끝까지 노력했다.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뿐입니다. 탈출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부활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의지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해 해결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인천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이 세상 끝날까지 테너 강영린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해들한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는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이 어린 나이부터 겪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걸 제가 이제 요셉하고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이 주인공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자꾸 물어봐요. 요셉, 너는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생각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이 열두 아들이 있는데 열두 아들 중에 첫 번째 루벤이 아니고 요셉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쉽게 우리가 좀 막말로 얘기하면 내 팔자가 어떻게 됐길래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섭리로 언약을 이어가세요. 섭리.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데 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창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면 이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섭리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살아보고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는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방향, 우리의 삶을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주신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셔서, 쉽게 말하면 계획이라 그러죠,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에 놓고 요셉 얘기가 나와요. 야곱의 족보는 35장 23절에서 26절에 이미 나왔어요. 열두 아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야곱의 열두 아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요셉을 상속자로 삼았을까요? 열두 아들 중에 열한 번째 아들인데 아무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가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힌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에 그때 너에게 자녀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자녀가 많은 후손을 이루고 이룬 이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내가 그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나라를 징계하고 그 백성들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훈련시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 되겠다는 것. 우리가 죄지은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일의 후계자로,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후계자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지금 요셉은 17살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라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뭐 해석이 조금씩 다들 이 책마다 다릅니다만은 고자질하는 일들이 17살짜리가 철딱선이 없잖아요. 형들한테 미움받아요. 게다가 또 뭐냐면 꿈을 꿨는데 꿈이 우리 동안교회 일어나라 찬양한 것처럼 곡식을 이렇게 단은 단을 묶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일어나더니 11단이 다 절하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그거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그러니까 야곱도 이거 별로 기분 좋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꾸짖었는데 야곱은 이걸 기억했다 그랬어요. 이건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요셉이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것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잘 있었는데 인정도 받았는데 여기서 또 모함을 당해서 더 험악한 감옥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신랄 같은 희망이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석방될 거라 그랬는데 무려 2년 내지 3년을 그 감옥에서 더 썩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왜 어린 나이에 엄마가 일찍 죽었을까? 저 형제들은 전부 다 배가 다른 형제들이거든요. 왜 나는 엄마 없이 이렇게 자랄까? 그리고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에 의해서 내가 노예로 팔려가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노예로 팔려간 데다가 거기서 또 감옥으로 모함을 뒤집어쓰고 감옥으로 갔다. 인생이 이해가 되겠어요?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이해를 하느냐?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국무총리가 되고 꿈처럼 7년 풍년이고 7년 6년이 들어서 있어서 이스라엘 야곱과 했던 70명의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그들과 만났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45장 5절 보니까 이렇게 써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50장 20절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요셉이 총리 대신 되고 가뭄으로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쌀쌀하러 왔어요. 올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 같이 온 거예요. 오면서 볼 때 요셉이 그랬을 때 풀리는 거예요. 아,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구나. 그 팔려간 상인들이 전문 노예 상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고관 대작들에게 파는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음 주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썼겠구나. 아,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감옥에 간 이유는 바로 이 왕의 술 맡은 환관장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바로 석방 안 되는 이유는 이 애굽에는요 서른이 되기까지는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13년

10년을 고생했는데 서른이 될 때까지 2년인가 좀 더 감옥에 더 머물러 있었어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리고 그 흉년, 풍년과 흉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 세워서 할 때에,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상처난 거, 아픈 거, 형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중심을 다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게 섭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만큼 험한 인생 산 사람 있나요? 정말 험한 인생 살았죠. 아내도 빼앗기고 장인한테 쫓겨서 10여 년 이상 고생하고 돌아다니고 또 형들한테도 미움을 받고 광야에서 살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살다가 적국에 망명해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침 흘리면서 빙빙 돌아다니고 동굴 속에 살면서 살던 수많은 일들,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에요. 그 아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다니고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시편 16절 5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인생을 살고 뒤를 되돌아 보니까,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들은 줄로 지어진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하는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때 과거를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애플을 만든 이 스티브 잡스가요, 2005년도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 강의를 할 때, 그 대학생들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점을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죠, 현재 살고 있지만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 선을 그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살아온 삶,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러분 중에도 고통받고 어려움 받고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리 안 풀리냐 이렇게 하는 이 점과 같은 것인데 이 점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점점 하면서 선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애플이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발명할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에 대한 자기 삶의 이유를 얘기했어요. 이분 한 두 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자기가 죽음 앞에서 또 고백한 그 얘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난 날을 한번 딱 돌아보세요. 여러분, 저도 고난을 받을 만큼 받았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쭉 돌아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겪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 봐요. 아, 그랬구나. 그렇게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완악했을까.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시키셨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로 인도해 가세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살아온 뒤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 이를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 계획이 뭘까요? 나를 구원하시는 것, 내가 헛되게 살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가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이어가세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요. 사랑해서, 그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로 끝나야 되는데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 채색 옷은요, 족장이나 앞으로 족장의 후계자가 입는 옷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해설이 있어요. 뭐 도라하는 분들도 다르고 다 다른데 대체적으로는 바로 앞으로 족장으로 이어질 사람.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의 그 형제들이 얼마나 부글부글했겠어요. 저 어린 철부지, 저 녀석이 이 후계자가 된다니. 성경은요, 야곱이 이 편애하는 것, 정말 요셉을 편애하는 것, 물론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어요. 편애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분란과 어려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지만은 분란과 어려움 이렇게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 야곱의 편애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편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중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했을까? 잠깐 지나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했지? 내가 특별히 탁월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구속해 주셨지?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 주지? 마치 하나님이요,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있는 것처럼 편히 하신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편애적인 사랑,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은총이라고 불러요. 은혜. 근데 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은혜였죠.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였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입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지금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 말씀은 많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는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전적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대하세요. 중국의 선교사 그분의 이야기의 일화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삶을 사는데 항해를 하는데 암초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피해 다닌다는 것. 그 암초 부딪히면 배가 파손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앞에 암초 같은 모든 어려운 일을 좀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환상 중에 배가 한 척 암초를 피해서 아슬아슬하게 가는 그것이 이렇게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강 상류에서 물이 불어나더니 물이 불어나서 배가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밑에 암초가 있는데 암초 위로 자유롭게 쫙 지나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부어질 때 내 삶 속에 암초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우거나 없애거나 하지 않고 그 위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형들의 미움을 그 암초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웅덩이에 있을 때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형들의 미움과 동시에 보디바리 집에서 모함받는 것도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감옥에 든 것도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삶 속에 다 겪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삶을 겪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견딜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 그것이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나는 나 혼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내 상황은 정말 절망이야 그렇게 할지라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 아픔 때문에 내 고통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가려져 있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잖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쉬셨나요? 아니요, 일하셨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일하셨어요. 요셉이 웅덩이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 일하셨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 믿음, 은혜를 우리가 간과하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우리의 마음은요 지옥 같아요. 증오와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보세요. 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미워하려면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의 네 배가 내 안에서 끓어야 미워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독한 게 내 안에서 네 배나 그죠? 네 배나 끓으면 누가 먼저 상해요? 내가 먼저 상해요. 반대로 내가 남을 축복할 때는 내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한 네 배 끌어야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을 축복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네? 고난과 시련이 온달지라도 그 암초를 하나님 제거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실 때에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으로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 이게 나중에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없을 때는 주님은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17살 이 소년에게 주어진 두 가지 꿈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 인상적이었냐? 똑같은 종류의 꿈을 두 개나 꾼 거예요.

이 단이 일어나더니 열한 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하는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다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아버지한테도 야단 맞았지만 야곱은요 이 꿈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담았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 삶이 그랬거든. 자기가 베델에서의 그 꿈 때문에 라반 삼촌의 집에서 견뎌낼 수 있었고 거기서 돌아와야 될 때도 이 꿈 때문에 올 수 있었고 그가 세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베델로 돌아가자 했던 것이 이 꿈 때문이었어요. 꿈이 내 삶을 인도해 온 거예요. 이게 야곱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보여주신 그 베델의 꿈이 나를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오겠다. 그 고백을 하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이 철없는 얘기를 할 때도 새겨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 꿈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받아도 살아갈 수 있었고요.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오해받을 때도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거예요. 꿈 있는 사람은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요 방자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함부로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꿈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을 낭비하고 살아요. 소비와 낭비는 다르잖아요. 그죠? 소비는 결과가 남잖아요. 낭비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꿈 있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꿈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꿈,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한 발 한 발 디딜 때에 내가 여기가 디뎌야 될 땅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발의 등이 비춰주기 때문에 짚지 말아야 될 곳, 짚어야 될 곳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요즘은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속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우 영신예배 때 말씀 뽑는 거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무슨 이게 무슨 샤머니즘 점 뽑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들었는데 제가 이런 분들 말씀을 뽑고 사는 분들 얘기를 몇 분 들어봤는데 목사님 제가 뽑은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안 좋으면 또 딴 거로 바꿔가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 뭐 그래서 말씀을 가능하면 다 축복된 걸 뽑으려고 그래요. 뭘 뽑아도 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간직하고 아 나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이라 간직하고 살았더니 어려울 때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힘들 때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마라 그랬죠. 우리가 말씀드릴 때는 했죠. 로고스가 있는데 일반적인 말씀인데 레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시련을 이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더라 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우영신님이 받은 말씀 팽개 쳐놓고 그냥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품으세요. 그건 뭐예요? 꿈을 품는 거예요. 이 꿈이 나를 이끌어가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요. 인생의 감옥 속에도 인생의 동굴 속에도 인간의 캄캄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진 사람은 주저앉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게 세 가지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우리 팔자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이 경건하지 못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예, 섭리, 하나님 계획 섭리 그 섭리는 어떤 섭리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는 섭리,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섭리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살게 하는 섭리 그 섭리로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해 가세요.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깎을 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예, 받아들이시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예, 그 섭리 두 번째는 은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 속에 있다.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소망은 어디서 와요? 말씀을 품을 때, 이 꿈을 품을 때 요셉처럼 그렇게 이겨나간다는 것 기억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개와 강물과 힘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내 삶을

0: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떠나는 인생 되도록 오늘도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962-0727번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 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오픈런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개장, 열림을 뜻하는 영어 단어 오픈과 달리다는 의미의 단어 런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열림과 동시에 뛰어가서 입장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최근 여러 명품 매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매장 문이 열리기도 전에 긴 줄을 서 있는 모습, 백화점 등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죠. 고가의 제품임에도 구매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가치라는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물질에만 높은 가치를 매기고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갖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을 넘어 국가, 그리고 이 세상이

이기심에 사로잡혀 전쟁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오직 서로 사랑하며 오히려 서로를 위해 나누고 베풀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갖고자 오픈런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하고 베푸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오늘도 말씀과 찬양을 사모하며 오픈런 해볼까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3289님, 보사PD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내일 마지막 썸머 스페셜이네요. 내일은 청년부 수련회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오늘 내일 이제 썸머 스페셜 막바지에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은 이 신청곡 있으면, 찬양 있으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 시간 함께 나눌게요. 우리 9507님 안녕하세요. 보사PD님 안녕하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 잠시 후에 나눌 예정이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뒷자리 2642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새날을 허락하시고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출석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멋지고 세밀하신 작품임을 고백합니다. 보사PD님 밤새 평안하셨나요? 목요팅 기쁨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벌써 막 기쁨으로 충만한데요. 우리 2642님과 방송가족분들 덕분에, 이 힘을 주는 문자들 덕분에 벌써 힘이 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붙잡고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해요. 2642님 감사해요. 뒷자리 2667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선선한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농산물 도매시장을 둘러볼 생각이에요. 사랑합니다 보사PD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이어서 은혜로운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시죠. 아이자야 61이 부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8월 13일 목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행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오픈런 해야 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라면 한 시간쯤은 웨이팅도 마다하지 않고, 값비싼 명품을 갖기 위해서라면 매장이 열리기도 전에 줄을 서지만, 정작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보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줄을 서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보물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이 아침 오픈런 해볼까요? 준비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보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외쳐보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아멘. 와, 이 아침 오픈런 하시는 우리 방송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사해요. 4420님,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추요. 피디님, 저는 샬조와 오픈런 했습니다. 히히히. 오픈런함 보람이 있네요. 아이고, 멋있는 목소리를 겸비한 보서 피디님 목소리를 들으니 오늘 하루가 벌써부터 힘이 납니다. 으아, 진짜 좋은 아침이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더불어서 신청곡까지 주를 위한 이곳에 신청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오픈런이 아니었을까, 제가 한번 감히 생각해봅니다. 왜냐고요? 이거 샬조아의 극동방송엔 말씀과 찬양이 가득 넘치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4420님, 제가 격하게 환영해요. 자, 우리 2667님께서도요 오늘 새벽 오픈런 하셨네요. 어디로요? 교회로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이 전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신청합니다, 라고요 우리 2667님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귀한 신청곡도 이 시간 많이 나눠주셔서 참 좋네요. 6809님, 샬롬, 좋은 7시 목요일 아침입니다. 서머 스페셜 좋아요. 신청곡은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듣고 싶어요. 내일은 말복인데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이라고 힘차게 외쳐주셨어요. 와, 맞아요. 내일이 또 보니까 8월 14일 말복이었습니다. 세 번의 복날이 있죠. 초복, 중복, 내일은 말복. 여러분들은 말복에 어떤 걸 드실 예정인가요? 저희는 어제 삼계탕 먹었는데 아마 먹으니까 힘이 나고 좋더라고요. 역시 예전 우리 조상님들의 이런 지혜가 또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이 시간 말씀과 찬양으로 또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말복에도 복날에도 극동방송과 함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이 시간 출석 체크 시간이에요. 오늘은 오픈런 세 글자로 출첵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오늘은 오픈런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더불어 듣고 싶은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세요. 이 시간 함께 나누면 은혜와 기쁨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뒷자리 2642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올게요. 김대원이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단체 주문 전문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시원한 팥빙수와 찰보리빵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0: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뒤처리 2642님, 오픈런 보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샬주아로 오픈런합니다. 히히 보내주셨습니다. 2025년 2월 24일 처음 만난 샬주아 너무 좋아요 라고요. 처음 만났던 그 첫 순간을 또 기억해주고 계시는 우리 2642님이세요. 정말 감사해요. 제 삶의 보물이 우리 2642님, 우리 방송가족분들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한 이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해요. 뒷자리 4820님, 새싹분이신데요. 오픈런 오늘의 출첵제시어 세 글자 보내주시면서 바쁜 출근길 방송 들으며 힘을 내어봅니다. 은혜로운 찬송. 찬송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친구가 권해서 들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적혀있는 이미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선한 능력으로인 것 같은데요.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4820님의 신청곡 함께 나눌게요. 나무엔의 선한 능력으로.

6988님께서요. 아니 오픈런으로 삼행시 보내주셨어요. 아니 이게 되는군요. 오, 오늘도 주님은 푼수 같은 나에게도 넌 내가 사랑하신다 하시니 은혜입니다. 아, 들 하시니가 회복되길 찬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 야 이렇게 한 편의 짧은 편지처럼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들 하신 군이 지금 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좀 가는 길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오픈런으로 또 아드님을 이렇게 넣어서 또 삼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너무 은혜가 되고요. 또 신청곡까지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와, 삼행시 안에 메시지까지 담고 이렇게 찬양의 은혜까지 이렇게 담아주셨는데 대박입니다. 우리 6988님.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나눠주신 이 찬양 함께 하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오픈런 오늘의 세 글자 출첵 제시어인데요. 오픈런으로 3행시까지 이렇게 은혜롭게 보내주셔서 힘이 납니다. 저도 힘을 드릴게요. 우리 6988님, 하신군, 힘내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 하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흥 한국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아, 찬양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죠. 여러분, 오늘과 내일 저녁에 나라사랑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는 2026 나라사랑축제가 오늘은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매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온 나라사랑축제는 이번엔 여수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까지 담아서 미래 세대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데요. 전국 13개 지사 소속 어린이 합창단원 700여 명이 전하는 웅장한 연합합창과 무용, 그리고 다채로운 공연까지 선보일 예정인 2026 나라사랑축제. 특별히 저녁 7시 30분부터 전국 생중계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청취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더불어서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많은 이벤트들,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번 여름 경주에서도 뜨거운 찬양단 세미나가 열린다는 사실 이제 알고 계시죠? 바로 2026년 경주시 장년 및 청년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예요. 오는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경주 남부교회에서 진행되는 본 행사에는요, 사랑선교교회 교육 목사님이시자 데이빗밴드 대표이신 전용수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특별히 포항 극동방송 영파워 크리스천을 진행하셨던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는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주 남부교회에서 열리는 경주시 청년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요. 더불어서 사랑의 뜨란 공기 세미나, 그리고 경주시 찬양단 세미나까지 8월을 성령의 불로 더 핫하게 해줄 행사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오픈런 하세요. 뒷자리 8246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보석PD님,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대학원 수업으로 대구 포항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으로 은혜 가득한 길이었답니다. 오늘은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을 하기 위해 가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제가 대구도 가끔 이렇게 왕래를 하거든요. 근데 야, 이 편도만 가도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길이었겠다, 지금 또 생각이 들면서 그 가운데 감동과 은혜로 또늘 아침 함께해 주셨던 우리 8246님이 아니셨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찬양으로 제가 더 힘을 드릴게요. 오늘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을 하기 위해 또 대구로 가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8246님 감사해요. 와, 뒷자리 우리 6988님께서 아까 오픈런으로 삼행시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잘 보내주셨는데, 아, 제 실력 미달로 인해서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 오늘도 주님은 푼수 같은 나에게도 넌 내가 사랑하신다 하시니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은혜 가득한 넘치는 삼행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맞아요. 정말 푼수 같은 저희들도 너그러운 마음, 넘치는 사랑으로 늘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한량 없는 사랑, 은혜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6988님, 은혜로운 또 삼행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저리 3072님, 샬롬!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주님께 오픈런 합니다. 신청곡으로 믿음의 고백 신청합니다. 모두 주님 사랑 가득한 썸머 스페셜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믿음의 고백 우리 3072님이 오픈런 하면서 올려주셨어요. 함께 듣고 올게요. 믿음의 고백 남궁 소곡의

0: 썸머 스페셜.
1: 매일이 할렐루야가 되세요. 오늘도 오픈런 샬 좋아했거든요. 히히. 모두 부지런하신 분들이시네요. 축복합니다요 라고요. 우리 7362님께서요. 아, 우리 7362님이 제일 부지런하십니다. 잘 오셨어요.

오픈런. 아, 샬즈와 오픈런 참 좋은데요. 내일도 한번 받아봐야겠어요. 샬즈와 오픈런. 늦었다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오픈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의 출첵제시어 세 글자 오픈런으로 바꿔주세요.

런닝하듯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풀을 프로 이렇게 치환하는 이런 센스. 우리 구호문철님이 너무 멋집니다. 오픈런 삼행시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다채롭게 또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해요. 자, 이어서 우리 뒷자리 2667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올게요.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크룩스의 힘찬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 중에 이런 거 하나 있잖아요. 살맛 난다. 아, 정말 살맛 나요. 매일 아침 우리 방송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과 찬양 함께 나누면서 샬조와 함께 할 수 있음에 제가 어찌나 행복한지요. 살맛 납니다. 살맛 나게 해주신 우리 방송하신 분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한 이 아침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이 이 하루가 정말 주님으로 살맛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뒷자리 우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시원해지는 거 보니 어느덧 썸스도 끝나간다는 거겠죠? 썸머 스페셜이 끝나가면 가을 스페셜도 오나요? I thank God, Isaiah 61 신청합니다. 이 찬양 혹시 없으면요, PD님 원하는 곡 하나 틀어주세요. 모팅! 이라고 외쳐주셨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저 자신보다도 잘 아십니까? 요 찬양이 없어서요. 자, 요 찬양을 준비해봤어요. 피어워십에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기쁘게 우리 함께 가요.

우리 진짜리 9507님 하트 5개. 피디님 힘차고 늘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느리 아침 우리 9507님 우리 모든 방송가족 분들께서요 함께 해주셔서 제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말씀과 찬양으로 또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주님 덕분에 힘이 나고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뒷자리 2642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멋진 서머 스페셜 만들어 가봐요.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다시 보사피니님의 목소리 녹음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 목소리를 또 이렇게 샬주와 녹음까지 해서 또 재청취까지 해주시는 우리 2642님, 아 이게 진짜 찐 사랑 아닐까요? 찐 애청자 우리 2642님, 방송가족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오늘은 오픈런 세 글자로 출첵 제시어를 드렸었죠. 세 분 추첨해봤어요. 뒤자리 8246님, 새싹이십니다 4820님, 그리고 6988님까지 8246-4820-6988님 세 분은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아침이 참 행복합니다. 더불어서 말씀과 찬양의 은혜가 샘물같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도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서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312님, 샬롬, 오픈런,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좋은 아침과 함께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 아멘, 아멘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산책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요. 힘들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걸으면서 힘을 얻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저도 내일 다시 만날게요. 내일 봐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부터 2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가 되려면 첫째,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16절, 17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라고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었죠. 시험은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내 욕심과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게 주신 환경을 바꾸어 달라며 억지를 부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았음에도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나 의심하며 새로운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막히고 건강이 흔들리고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의심을 반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조건을 걸고 시험할 뿐이 아닙니다. 18절, 19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해요. 사람이 보기에 편리하고 유익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꾸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광야에 갇혀 지내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고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내 앞에 대적과 중독, 음란과 탐욕에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 삶에 물이 없는 듯한 결핍이 찾아올 때 주님을 의심하고 시험하지는 않나요? 내가 보기에 편한 길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길을 가고 있나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가 되려면 둘째, 말씀의 권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해요. 여기서 후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를 말하지요. 그때 자녀들이 묻게 될 것이라고 해요. 기독교는 물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큐티도 quiet time이면서 question time이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자녀들이 자연스레 질문합니다. 아빠, 엄마, 왜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큐티는 왜 하는 거예요?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지금까지 늘 그래온 것이니 무조건 믿고 따르라고 강권하시진 않나요? 자녀들의 질문에는 말씀의 권위로 우리 집안에 흐르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죄의 종이던 우리를 주님이 그분의 능력과 주권으로 친히 건져내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나와 우리 가정이 죄의 종노릇하던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각자의 출애굽 간증을 생생히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잘못하거나 낙심할 때마다 성경을 펼쳐 답을 찾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비록 자녀들이 내가 겪은 고난과 구원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나의 입술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들으며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녀들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 자녀들이 그 안에서 답을 찾도록 이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녀 양육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들이 많아질 때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나라도 건강해집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영유아 때부터 부모와 말씀을 함께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큐티 책을 펼쳐 함께 읽고 밑줄을 치면서 부모가 자신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청년이 되어서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녀들에게 들려줄 나만의 출애굽 간증이 있나요? 내 권위가 아닌 말씀의 권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과 딸아이의 자퇴 사건 앞에서 순종의 자리로 내려와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결혼 후 사업이 잘 되어 딸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고 여유롭게 가족여행을 다녔어요. 또한 4년 만에 프로테스트를 통과할 정도로 골프도 즐겼지요. 그렇게 제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한 듯 행세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다운 증후군 99.9%라는 검사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있어서 무조건 낳으려고 했지만 이 아이로 인해 내가 누리던 삶에 제약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저희 부부는 낙태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낙태가 죄임을 알기에 교회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죠. 생명을 저버린 죄악의 결과는 곧바로 저희 가정에 나타났어요. 영원히 잘 될 줄 알았던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교우 관계에 적응하지 못한 딸아이의 자퇴였어요. 딸의 수고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사업 성공과 골프 우상을 섬긴 저의 죄 때문에 24절에 복을 누리는 삶에서 멀어졌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제가 이 죄와 고통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많은 지체의 기도를 받게 하셨어요. 저는 이 모든 시간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믿어요. 또한 딸아이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올곧게 길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며 살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아내 몰래 골프를 치러 가지 않겠습니다. 주말에 팝업 스토어처럼 딸이 좋아하는 장소에 함께 가겠습니다입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주님의 규례를 지키는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지키는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고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 올바르게 정립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지요. 율법을 지키는 삶과 율법주의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율법주의자는 처벌만 두려워할 뿐 그 법을 주신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 비로소 그분의 말씀을 짐이 아닌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를 나에게 보이시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던 자리에서 신뢰하는 자리로, 억지 순종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애굽의 종 되었던 저희를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시험하고 정직하고 선량한 길보다 나보기에 좋고 편한 길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가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사랑의 법임을 깨달아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올바로 전수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에 관하여 질문할 때 세상 기준이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경주 중부교회에서 경주 청소년 연합집회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제자 광성교회 하이라이트 워십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며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이신 최세론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경주 지역의 청소년 또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740-23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 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희성 소장님이 함께하며

0: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0: 포함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인 여성 새로 일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임용사 자격증반 등 공인된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혼의 해방을 누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번 토요일이 우리나라가 일제강압에서 해방된 지 8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방이라는 단어는 풀해자에 노을방자를 씁니다. 풀어서 놓아주는 게 해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진정한 해방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권면하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할 경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자리할 여지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말을 바꾸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절감하지 못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6절에서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 실체를 밝히면서 이러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사랑할 수도 사랑해서도 아니 된다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것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무언가에 얽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가난에 찌들린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한 척하며 그렇게 살고는 있는데 실상은 약해 빠진 모습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대변하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관해서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봅시다. 먼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헤 에피디미아 테사르코스입니다. 에피디미아는 충동이나 욕망을 뜻하는 단어이고, 사르코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칭합니다. 이렇게 볼 때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욕구 차원이 아니라 타락하고 죄로 물들어버린 본성에 왜곡된 욕망을 채우려는 충동 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성이나 양심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얻기 위해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탄이 간교한 뱀을 도구로 삼아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와가 선악과 나무 곁에 지금 처음 온 것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그 곁을 수도 없이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느낌도 불만도 없었습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에 당연히 따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기에 눈여겨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마음에 탐심이 자리해 버리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내가 저 선악과 나무 열매는 따먹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와는 지금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닙니다. 다른 먹거리가 없어서 선악과 나무 열매 외에는 따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금하셨다는 사실이 불만이고 의구심이 생긴 것입니다. 뱀이 하와의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을 심어버린 결과였습니다. 하와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십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공생애를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와서는 대뜸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요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와와는 달리 무척이나 배가 고프신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된다 금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러하건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육신의 정욕이 아예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 버리신 것입니다. 물론 배고픈 상태에서 돌 아니라 그 무엇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 한들 그 행위 자체가 문제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육체와 관련된 본능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일에 연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고 말 것이기에 그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시절 유대 나라는 지질이도 가난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는 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당장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형편이 그렇게 곤궁하고 어렵다는 건 내 잘 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먹는 문제에 연연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 너희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너희는 영적인 것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뒤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판에 있는 저 들풀을 보아라, 아무도 겨울을 위해서 양식을 저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들 겨울을 잘 나고 봄을 맞이하지 않느냐, 저 꽃들 자신이 입을 옷을 위해서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지 않느냐, 인간이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만들어낸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게 이 땅의 살아있는 존재들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 당시와 우리 비교해보면 우리 아무리 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식이 폭락해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 탄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가련한 그때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나온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할진데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매일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먹고 살 만큼은 되었으니 좀 더 고상한 것, 영적인 것 추구하며 살 수는 없겠느냐 물으십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공고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질문과 가르침을 먼저

해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인 해방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너희에게 해방과 죄로부터의 노임받은 은혜를 베푼 나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요청 앞에 다시 한번 아멘하며 정말 우리의 살아온 이제까지의 삶에서 다 일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안목의 정력에 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몸에는 다섯 개의 중요한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이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을 우리는 느끼며 삽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의 감각기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눈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몸이 백냥이면 눈이 구십냥이다 라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감각기관 중 하나인 눈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서는 아니 될 것들에 자꾸 주목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버리고 내 삶 자체에 흙탕물이 그냥 온통 넘실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안목은 헬라어로 오프탈몬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눈 혹은 눈동자를 말합니다. 에피디미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동,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안목의 정력은 아름답거나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저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기어이 자기 것으로 삼고자 과욕을 부리는 쪽으로 계속 치달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펴고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름다운 동산에 수많은 유실수가 심겨 있습니다. 나무마다 향긋하고 싱그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사이를 거닐면서 그 과일들을 마음껏 따먹으며 만족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 간교한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무언가를 귀속말로 속삭입니다. 하와는 무척이나 놀란 듯 토끼 눈을 하고서는 뱀을 따라 나섭니다. 이윽고 둘은 선악과 나무 앞에 섰습니다. 하와의 눈에 비친 선악과 나무 열매는 이제까지 지나쳐 보았던 그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수많은 과일을 따먹으며 살아왔지만 그런 과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 과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선악과 나무의 과일이 과일의 왕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지금 하와가 느끼고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다른 열매들보다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일까요?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그런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와가 그 열매를 보는 순간 그렇게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하와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 마음에 안목의 정욕을 사탄이 심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인생의 쓴맛을 보아야 했던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보아서는 안 될 장면을 보았구나 깨닫고 빨리 그 현장을 피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곁에 있는 시나에게 그 목욕하는 여인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의 입을 통해 그 여인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다윗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충신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버린 다윗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 범하고 그 남편까지 전사하게 만드는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바세바가 세상 그 어떤 여인과 비교해도 앞서는 그런 절세 미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자신이 마음속에 생각한 것을 실행으로 옮겨버린 것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셨던 광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차 유혹에 실패한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되더라도 너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메시아가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에둘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절하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수하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계획에 놓으신 방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간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추앙받는 퀴리오스, 주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겠다며 감언 이설로 꼬득인 것입니다. 마귀의 벌이로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예수님이 혹할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참 괜찮은 제안을 했다 그렇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제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제안을 호통치듯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니까 오직 하나님의 신앙을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믿자, 적당히 세상도 좀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도 참 별나게 믿는다 하는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적당히 일가친족들 주일날 뭐 있으면 거기도 참여하고 꼭 뭐 1년에 주일이 52주나 되는데 그거 다 예배 참여해야 되나 하는 이런 유혹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에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타협안을 제시해 오는 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그러나 별나게는 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그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미혹의 순간에 이런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무더위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아무런 마음의 결단도 없이 돌아갈 것이라면 이 무더위에 굳이 이 예배당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불렀을 때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사랑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생명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비오스라는 단어와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고요, 비오스는 일상적인 삶, 육신의 생명과 연관된 것을 언급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생도 이 비오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랑이라는 해당 헬라어는 알라조네이아인데 허풍, 교만, 자기 과시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잔뜩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고 여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여겨지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여유를 통해서 내 이웃 한 사람이라도 돕는 일에 우리의 손을 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건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성취한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모두 그 누구의 덕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의지로 일구어낸 나의 공로라 자자찬 해버리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알라조네이아, 교만과 허풍과 자기 과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생의 자랑을 경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려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축소되어야 하고 무시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이내 사라질 것에 가치를 부여한 채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이 땅에서 이룬 것도 많고 내세울 것도 많았던 당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뱉을 수밖에 없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이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영웅되는 것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앙의 영웅들이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정말 수고했다며 나를 안아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 생의 자랑이 가져다 주는 게 우월감이나 열등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월감도 열등감도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개인의 자아 형성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생의 자랑은 그저 신앙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무너뜨린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를 찾아온 뱀이 하와의 마음속에 자기 가시욕이 또 우월감이 머리를 쳐들도록 미혹합니다.

인간 하와는 선악과 나무 열매만 따먹는다면 나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혜로워질 수 있을 거야. 엉뚱한 생각과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때를 놓칠 사람, 마귀란 놈이 하와를 더욱 부추깁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이상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하에 있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 하는 이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했건만 뱀은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 능력이 계속 향상되는 것이 두려워서 선악과 나무를 심었다 라는 식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논리로 하와를 가스라이팅 해버립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을 두려워하셨다는 것은 이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와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게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들은 진지합니다. 교주의 말이나 그 집단의 교리를 맹신합니다. 뱀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하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덥석 따먹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편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뱀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하와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봅시다. 만신창이 상태로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예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하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세우고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부축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까지 인용하고 나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은 이상 자기 과시욕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지레 짐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사렛 목수 출신의 흙수저 모습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할 때 너 슈퍼맨으로서 멋있게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부축인 것입니다. 너를 과시해라. 초라한 모습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이따위 소리나 듣지 말고 정말 저 사람은 메시아다, 온 이스라엘이 너를 향해서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등장해라. 역사의 무대에 메시아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꼬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 속에는 치욕스러운

0: 십자가를 거부하도록 부추기는 무슨 흉계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간파한 예수님께서는 아예 쉐기를 박아버리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분명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광복 81주년에 나의 주권이 회복되고 자유로운 세상을 살게 된 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정한 광복은 모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다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5-7001번 포항 장성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